0: K-뷰티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 성분을 많이 보죠.
2: 성분.
3: 네. 아, 성분.
4: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아닌가?
5: 히알루론산. 네.
6: 우리는 기믹 광채. 네.
7: 기믹 아니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0: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8: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3: 달팽이.
8: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3: 아들도
8: 우리 아들 최고.
4: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0: 샀어요?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4: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0: 오, 이거 한번
4: 배송 완료.
0: 야,
3: 오, 많이 사셨네.
0: 많이 사셨습니다.
4: 한 배송 완료. 진짜로.
0: 말은 하나 사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4: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산 거.
0: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4: 네,
0: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4: 거예요. 네. 네. 거짓말 아니죠?
0: 네, 완전.
3: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4: 따라오고 있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0: 맞아요.
4: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0: 맞습니다.
3: 맞아요.
4: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3: 그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4: 아이도 누구세요?
0: 온앤오프라는
3: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0: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3: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4: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좀
3: 네.
4: 굉장히 관심하네요.
0: 아, 진짜요?
3: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3: 네, 그럼요. 저희 가면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0: 네,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아우, 감사합니다.
0: 기릿!
3: 오케이.
0: 기릿!
3: 나왔다.
0: 간다.
3: 나왔다.
0: 명수!
3: 나왔다.
0: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3: 가능하실까요?
0: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9: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0: 수부 쓰세요?
9: 수부 쓰세요.
0: 저도요. 오, 예스.
9: 저 수부지.
0: 오, 예스.
3: 오,
0: 스리 수부지. 그 KBT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9: 종종 한 번.
0: 아, 진짜 종종? 2주에 한 번.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9: 저는 그 달바의
0: 달바
9: 스킨 패드.
0: 오,
3: 달바의 스킨 패드.
9: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0: 아, 진짜요?
3: 네.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0: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9: 지금요?
3: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9: 아, 찾았다.
0: 드링.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9: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0: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9: 달바가 이 스킨 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0: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3: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0: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화이팅!
3: 수고하세요.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0: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3: 그렇죠.
0: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와우! 네, 시민분들의 제공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0: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무음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3: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3: 뭐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3: 맞아요? 또 괜히 오, 뭐요?
0: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3: Oh my
0: 그래서
3: God.
0: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0: 좋아요,
3: 할게요.
0: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3: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3: 그렇죠.
0: 좋죠.
3: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0: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거의 드물죠.
0: 그러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3: 네.
0: 야, 이거 진짜 완전
3: 물이네. 어, 물, 아, 물이네.
0: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3: 그건 아니고요.
0: 자, 끈적이 같아요. 싹 해가지고.
3: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0: 맞아, 이거 사실 그래.
3: 그냥 물인데?
0: 자, 향은 어때요?
3: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0: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3: 뭔데요?
0: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3: 네.
0: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 오, 정답.
0: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3: 뭔데요?
0: 하차할래?
3: 닦아내는 토너.
0: 오, 맞아요.
3: 닦아내는 토너.
0: 오, 맞죠? 밀당을 하네.
3: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0: 자, 화장솜.
3: 네,
0: 자.
3: 이건가요?
0: 맞아요.
3: 오.
0: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3: 네. 네.
0: 누가 꿰맸어요, 이거?
3: 아, 이거. 아니.
0: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 아야, 아파라.
3: 아,
0: 다 이렇게. 오.
3: 와우.
0: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3: 네.
0: 중요하다고.
3: 네.
0: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3: 뭔데요?
0: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3: 아, 화장솜에?
0: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3: 완전 적셔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3: 오.
0: 깔끔합니다.
3: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독도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맞습니다. 좋아요.
0: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3: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0: 진짜요?
3: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0: 오!
3: 어, 단무지인가?
0: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3: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0: 와사비 쌈무야?
3: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0: 뭐야, 반찬통이에요?
3: 네, 아, 아무튼
0: 근데 크긴 하다.
3: 네.
0: 자, 이렇게 뜯어보면
3: 네. 어우. 알았어.
0: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3: 아,
0: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3: 다져줍니다.
0: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3: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3: 소프트.
0: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3: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0: 네. 오, 씨. 오. 그게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3: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3: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0: 오!
3: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0: 그렇죠.
3: 예.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0: 잘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3: 시원해요. 풀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0: 자, 그 다음 뭐예요?
3: 이제 단무지.
0: 그렇죠, 단무지죠. 쌈어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3: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0: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3: 콜라겐.
0: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3: 좋습니다.
0: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3: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네.
0: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3: 아, 그래?
0: 그걸 좀 알았네요. 닳아, 여기가.
3: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아요.
3: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0: 좋아요?
3: 네. 믿어주세요. 네.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0: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3: 아, 그렇죠.
0: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3: 네.
0: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3: 네.
0: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3: 네.
0: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3: 네.
0: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3: 네.
0: 일석이죠.
3: 네.
0: 좋습니다.
3: 좋습니다.
0: 자,
3: 좋아요.
0: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풍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0: 그렇죠, 그렇죠.
3: 직접 이제 에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틴 크림.
0: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0: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변기였어요.
3: 아, 진짜?
0: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3: 오.
0: 그런 제품이었는데
3: 예.
0: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 아...
0: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왜?
0: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3: 아, 좋아요.
0: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3: 저도요.
0: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3: 헤비.
0: 헤비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3: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3: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0: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3: 네.
0: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3: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3: 네.
0: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3: 그러네?
0: 딱 괜찮게 됐어.
3: 나도 그래. 그치?
0: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3: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3: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3: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
0: 좋습니다.
3: 해야죠.
0: 마지막 네. 제품!
3: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샘물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3: 네.
0: 저는
3: 네.
0: 이거를 네. 씁니다.
3: 오!
0: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3: 네.
0: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3: 오!
0: 스터디 슬러이자
3: 네.
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3: 네.
0: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3: 네.
0: 자, 볼게요.
3: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자.
3: 유.
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에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3: 네.
0: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3: 네.
0: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3: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오.
0: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3: 네.
0: 안 되죠?
3: 바로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3: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0: 아, 좀 펴진 거 같아.
3: 촉촉해?
0: 아,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손톱까지 바르고.
3: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샤프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0: 그렇죠.
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예.
0: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더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1: 탯줄.
0: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그, 나쁘지
1: 네.
0: 않아요.
1: 네, 좋아요.
0: 힘줄을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 분들한테는 비체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 볼까요?
0: 그렇죠.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 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경주해 주려고 모르... 지금 하신 네.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저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1: 끝.
0: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덤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오프잖아요. 뷰티 온앤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2: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생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do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2: 네,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2: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2: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 앤 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2: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기 좋은 날씨구만. 제가 여기 예약을 해놨어요.
1: 맛있다.
2: 또 해봤는데.

0: 도른 저 도른자가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평현숙 씨 이름 되겠습니다. 네. 자,
2: 긴가.
1: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0: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1: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1: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1: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1: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귀인카! 아마! 너무 예쁘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0: 제대로 보여주세요. 핑카. 아하. 아하. 아하. 핑카.
1: 그죠?
2: 바쁘시지 않아요? 결혼? 예? 최근에 결혼.
1: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0: 오, 그럼. 반갑습니다.
2: 박영 셰프님. 아, 여기서 또 뵙네요.
1: 아, 그래서.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0: 아, 저희. 전현무기획 시즌4가 런칭을 해가지고.
1: 아, 네. 네.
0: 축하드려요.
1: 아니,
0: 신부예요.
2: 축하드립니다. 최근,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1: 네.
2: 아.
1: 어제 신혼여행에서 와가지고.
2: 아, 진짜요?
0: 네.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1: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0: 저쪽으로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
1: 맞아요.
2: 와, 대박이다. 네.
0: 남편이 좀 서운해.
1: 아니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0: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리니까.
2: 하와이가 은근히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어.
2: 네.
0: 일단 공복이죠.
1: 공복이에요.
0: 뭐 아, 땡기는 거 있어요? 대전 한번 떠오르는 음식.
1: 아 면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면,
0: 그렇죠. 네. 밀가루 천국이죠.
1: 면요리 좀 먹고 싶고 아하.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한국

0: 되는데?
1: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0: 네, 뭐. 이 잽을 날렸네.
1: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됐죠.
0: 기사로 봤는데 하석진 형 닮았어.
1: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0: 와, 완전 훈남이네.
1: 닮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뭐 스마트하면서.
0: 뭐가 그렇게 좋았대요? 킹카?
1: 아, 킹카도 너무 좋고.
0: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
1: 귀여워해주고. 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2: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1: 보고 있고.
0: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당에.
1: 아.
0: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갈라 그래.
1: 다들 바쁘시니까. 네. 축가는 이제 최현숙 셰프님이랑 아이비님이

0: 약간 행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2: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요.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네.
0: 아 그럴 수 있지.
3: 신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4: 평생 함께하고. 신부도 그렇게 무섭는데 여자도 없이 준비니까.
3: 만약에 남편이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공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와서 스냅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0: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고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3: 사랑하죠?
0: 그럼요.
1: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3: 지금도 보고 싶어?
0: 네 그럼요.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0: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아...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승 모국수라고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오,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2: 달걀말이?
1: 달걀말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와? 그런 게는 안 먹어봤는데.
2: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0: 냉국수요?
2: 아, 콩국수?
1: 콩국수?
2: 여름이니까?
1: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여름이면. 뭐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2: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0: 아,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콩국수.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너무 쉬울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세웠잖아.
1: 콩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다 동생이구나. 80년생. 난 인간 노포.
1: 살아있는 와서.
2: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러 가요.
0: 우리 이제 세 살 동생이니까. 에파! 소개하러 가시죠.
1: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찐이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1: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아. 우와. 맞다매. 이야. 콩이야.
1: 이거 며칠 안에 다 쓸라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1: 백태.
0: 어, 한 100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콩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3: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저는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1: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0: 그럼
1: 3월은 왜 영업 안 하지?
0: 두 달간 휴가 가시나? 워라벨? 이게 다 적혀 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이렇게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해준다고.
2: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보러 오는 거야.
1: 한국수 이게 되나?
2: 그러니까.
3: 그러니까.
0: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4: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4: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셀러 맛집이라고 그러던데.
4: 유현진 선수. 오. 유현진 선수. 오.
5: 콩국수를 좋아해요.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4: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0: 유현진 맛집으로.
4: 예예예. 예,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스스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얼갈이 배출하고요.
2: 아, 이렇게 나오고. 아, 예, 예.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2: 홍각수랑요?
1: 네네네.
2: 김치가 짠지 같이 되게
3: 굉장히 짜지.
2: 짜름해가지고
3: 짭조름해.
2: 되게 짭조름해서 콩국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3: 잘 어울리지.
2: 조금씩 얹어 먹어.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거.
0: 아, 입맛이 잘 안 맞아요.
2: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본 거예요?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2: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엇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 한식.
2: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2: 지금이야 뭐. 다 좋을 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2: 저는 그냥 그래요.
0: 그냥?
3: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3: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3: 그게 엄마가 해줘서.
0: 네, 엄마가 해준 건 거의 그랬어요.
3: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로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0: 그렇죠.
3: 배가 터져.
2: 아, 예. 감사합니다.
3: 우와. 약간 걸쭉한데?
0: 껄쭉한데?
1: 저희 콩만 달아서.
3: 아, 근데 곱게 갈렸다?
2: 우와. 되게 심플하다, 정말.

0: 토핑이 전혀 없네. 그렇지? 원래 오이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1: 깨만 뿌렸어.
0: 아우. 소금 간이 완전 돼 있어. 아우. 소금 칠 필요 없어. 그지?
2: 아, 맛있네.
0: 아, 육수 간이 돼 있다. 그지? 그지? 아, 너무 좋아하는. 오, 이걸 그리고 그 갈리는 게 전혀 없고 오예.
2: 괜찮네.
0: 곱게 이거? 갈렸어.
3: 맛있다.
0: 어.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1: 맞아.
0: 너무 좋다.
2: 오.
0: 맨날 와. 그 현미 형 때문에 소금 넣고.

0: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요.
1: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0: 간 너무 좋아.
1: 간이 완벽해요.
0: 간이 최고인데.
2: 오 맛있네.
1: 맛있네 진짜로.
0: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2: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곡수를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터 사셨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 5시간 불 켜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금간이 완전 돼 있어.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2: 맛있지. 이러니까 건물 세우는구나.
0: 솔직히 홍국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
3: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에 섞는데 이렇게 달라지네.

0: 건물설만 하다. 어.
1: 근데 간을 해주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0: 호불호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2: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먹어.
0: 호불호 안 걸려요.
2: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 딱 맛있게.
2: 딱 맛있게 먹을 때 뭐 안 쳐 먹어도.
0: 아,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그냥 손을 내다 해주지 않아요?
2: 어, 맞아.
1: 맞아, 맞지, 맞지.
0: 아, 맞아, 맞아, 맞아.
2: 맞아. 당연하지.
1: 맞아.
2: 집에 이면이 어딨어.
1: 없으니까.
2: 소면 해주지. 면 식감 너무 좋고.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1: 너무 잘 밴고.
2: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1: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0: 딱기도 좋아. 콩국수의 완벽한 면.
4: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 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홍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와.
2: 어때요? 야, 근데 왜 이 김치 주신지 알겠네.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어, 잘 들어.
1: 녹임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김치만 나면 그 집기가 편하잖아요. 해충김치가 맛있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신하수.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0: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1: 아직 면 자체에서 짠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0: 중화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1: 네,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0: 무슨 얘기예요?
1: 지난번에
0: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0: 짠 걸 좋아하는 게
1: 간 좋아하는
0: 거 아니야. 난 순정파인데.
1: 에이.
2: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0: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달짝지근한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이 이렇게 돼서 나와요.
0: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아요? 어, 맞아.
0: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
2: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0: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외이긴
0: 그렇게 해요. 뭔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가 되게 훌륭한데?
1: 이거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0: 오, 계란말이다.
1: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0: 야. 야.
1: 봐봐 이거.
2: 와 진짜 크다. 두툼하네.
1: 얇게 열어봅시다. 와. 야.
0: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2: 뭐가 기억이 돼?
0: 김 들어간 계란말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0: 몰라? 처음 봤어?
2: 네.
0: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해줬었어.
2: 진짜요?
0: 어.
1: 맞아.
0: 그치 기억나지?
1: 후시락 살 때 엄마가.
0: 그치?
2: 김 넣었었어요?
0: 김 넣었었어.
2: 아, 전 지방이라 그런가?
1: 아, 이거 엄마가 해준 맛있다. 엄마가 해준 맛이야.
0: 진짜 옛날 계란 맛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된 이유를 알겠다.
2: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0: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1: 네. 같이 먹으면?
0: 괜찮아.
2: 아, 저거 어울린다.
0: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1: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밥 해주고 해봤는데
0: 위해서.
1: 달걀말이 절대 센 불 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세고 이러면은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2: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1: 좀 그렇게 했었어요?
2: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1: 아, 그럼 안 돼요. 아.
0: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1: 건졌다.
0: 여기 건졌어. 건진 집에서. 같은 저 미국생도 원, 투, 쓰리가 있잖아.
1: 그죠.
0: 여기 쓰리스타.
1: 쓰리스타요? 어, 콩국수계 쓰리스타.
0: 아, 네.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
2: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네.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2: 뭐지?
0: 오류동의 핫식당이라고.
1: 뭐 하는 데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1: 핫식당 찌개병.
3: 안녕하세요.
1: 핫식당 찌개병.
3: 안녕하세요.
0: 대전 분이세요?
4: 네네.
0: 혹시 핫식당 아세요? 어? 아!
2: 박도리떡.
0: 그렇게 유명해요?
2: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가려고.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즉석이다.
2: 베이비 주소.
0: 그래서 한식당을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즉석인 통인 거 알죠? 섭외한 분은.
1: 그렇네.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1: 거짓말? 아 진짜요.
0: 갑자기?
1: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1: 네.
0: 잘 됐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한 60년은 됐을걸요? 여기 특이하게도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그 양념장도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매콤달달한 감칠맛이 죽여주는 남은 국물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완전 든든한 한 끼 뚝딱입니다.
2: 갈까요?
0: 갑시다.
1: 갈까요? 아, 성공이야. 가는 길에 콩나물 사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0: 이런 계통에 네. 상당한 프레셔를 받게 되니까 건강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종 중독 증상에 빠질 가능성이 취약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1: 그런가요? Okay, but that may be the case. You might feel that way, but physically, your heart may be under a lot of pressure. You know, so you have to really be careful, and you might be more prone to addiction. What sort of addiction?
0: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 네. 있을 때 이 승부사의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를 되게 생생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런 것들의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미뤘다가 프레셔가 극대화됐을 때에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박성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1: 그 느낌에 약간 보상이 네. 돼서
0: 실제로 그런 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네. 단맛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1: So that addiction, by addiction what we mean is you like that feeling of working under pressure. You like that tightness, you know, being under time pressure. And you want to feel that again later by putting things off. But that sort of feeling is when you get what you get when you are, for example, gambling, you know. And so that sort of addiction is something that we should restrain from and is a problem that you might face when you continue to procrastinate and put things till the end. All right. Well, these days, people also read emails or even messages and put off replying for hours or even days, you know. Does delaying conversations or relationships come from a similar psychology?
0: 뭐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거 대답을 할 때도 뭐라고 네. 답장해야 되지 이게 좀 애매하게 되면 네. 일을 미루게 되고 네. 사람 사이 관계 같은 경우도 이거 얘기했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장 좀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한 논리입니다.
1: 네네 거의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Alright, sometimes when you read emails but don't know how to reply, you put it off. And with text messages too. If you want to reply, but at the same time fear getting refused, whatnot, then all these negative emotions make you put off replying to emails and even text messages.
0: 그러니까 이 꾸물거리는 거 자체가 네. 이것은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1: Alright, so when it comes to procrastination, it's not so much a problem of willpower, but it's a problem of how well you control all these negative emotions that arise in you. Okay. Well, for people who really want to change their procrastination habits, what would you prescribe then?
0: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는 데 집중하라. 그게 중요해요.
1: Okay, so first of all, you have to focus on starting something. So that behavior in starting.
0: 왜냐하면 많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네. 첫 번째 착수 단계를 넘어가는 거가 정말 어렵거든요.
1: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말 그대로. Alright, so for all those procrastinators out there, the biggest step would be to actually initiate and start something.
0: 그러니까 만약에 이메일 같은 거를 그걸 보내는데 부담이 된다면 네. 뭐 이러이러해서 제가 며칠 안에 답장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안 하게 되면 네. 나중에 항상 죄송하단 말로 또 시작해야 돼요.
1: 그렇죠. 늦게 답장 내려 죄송합니다. All right. Well, for example, with that email, you have to at least say, you know what? For these reasons, I will reply in detail later. Is something that you could say right away, right? But people tend to put that off till later. And later, when they do reply, they have to start by saying, oh, I'm sorry for replying too late, whatnot. So focus on initiating that first action for getting a task done. All right. Well, let's hold our conversation off for just a minute. Put it off for just a minute. And hear your song recommendation. What did you choose for us today?
0: 그룹 시아의 Stay라는 곡을 선곡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저 부산에 시아 콘서트를 들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1: 정말요?
0: 예, 이분들이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합쳐서 하는 콘서트라서
1: 맞아요.
0: 그 기억이 나서 추천했습니다.
1: Oh, wow. so Professor Lee chose for us Stay by Sia, and he was actually at their concert in Busan. And their concert was quite special because they gathered as a group of three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So he remembered this song. It's Stay

0: 네, 그게 네. 뭐냐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거는 하지 않아요.
1: So when he's under a lot of stress, he tries not to do one thing, and that is criticize himself.
0: 그때 이제 어떤 게 나한테 오늘 좀 어려웠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1: 네.
0: 사실 그거를 저의 경험의 일부로 이렇게 병합시키는 거는 하지만
1: 네.
0: 저를 비난하는 거가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Okay. So he would think about what he did wrong and take it as a part of experience for him and to perhaps grow. But he wouldn't criticize himself based on that.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It's not easy.
0: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살려면
1: 네.
0: 몇 가지를 하면 되는 게 첫
1: 네.
0: 번째는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비난하면 우울해지고 타인 비난하면 싸움 나요.
1: Okay. So if you want to live a life the hard way, then there are two things you could do. Criticize yourself or criticize other people. If you criticize yourself, you become depressed. If you criticize other people, you will end up fighting them.
0: 두 개를 더 하고 싶은데 역시 더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싶으면
1: 네.
0: 지나간 일 후회하고 아니면은 미래에 올 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1: And if you want to make your life even more miserable, then two other things you can do is to regret what has already passed by and to be anxious about what hasn't come yet.
0: 그 네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기분 상태가 상당히 바닥에 있게 될 겁니다.
1: Now, if you do all those four things, then your emotion will be just so low, is what Professor Lee said. All right, well, it's not easy, but at least we know what not to do then to live, I guess, happier lives, less miserable lives. All right. Well, of course, it depends on the person, though. Koreans sometimes seem especially hard on themselves, you know, Koreans in general. Why do we tend to be so much kinder to others than to ourselves?
0: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1: Oh, okay. So because we have limited resources in Korea, you have to be good at something to compete with others.
0: 특히 이제 문화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 네.
0: 서구권은 아무래도 일종의 self-enhancing 하는 그런 자기 고향의 문화인데 반해서
1: 네.
0: 한국과 같은 그런 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self-improvement 일종의 자기 개선의 문화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1: 네.
0: 더 잘해야 되는 더 추가해야 되는 거가 생기는 거죠.
1: 네. So according to cultural psychologists in the Western culture, they're more focused on self-enhancement. But here in Korea, cultures like collectivist cultures, they're more focused on self-improvement. So even if you're doing well, you focus on what areas to improve to become even better. 그럼 계속 끝없이 뭔가 improve 할 점만 찾다 보면
0: 그렇죠. 아홉 개를 잘해도
1: 네. 하나에
0: improve에도 하나에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한국은 거기에다가 그걸 더 빨리 잘해야 돼.
1: Oh wow. Well, even though you did 9 things well, you only tend to focus on the one thing that you need to improve on. And in Korea, you have to do that quickly. You know, that 빨리 culture that we have, which makes everything so much more depressing and miserable, I guess. But with the self-enhancement culture, people just applaud what you have done well, right? Okay. Okay. Well, in those moments, how can we generally then cheer ourselves up?
0: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1: 네.
0: 만약에 이런 상황을 나의 친한 친구가 이런 걸 경험하고 있고
1: 네.
0: 내가 그에게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네, 네. Well, if you want to criticize yourself, think that what you're experiencing is what your friend or family is experiencing and think about what you would tell them and say that to yourself.
0: 그렇게 실제 자기한테 이렇게 너무 힘들게
1: 네.
0: 자기에게 harsh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1: 네.
0: 행복을 시작하는 중요한 그런 그 starting point라고 봅니다.
1: And And being harsh on yourself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do less to become happier and live a more satisfying life, is what our professor said. Well, these days in Korea, people often talk about, like you mentioned, letting things go, right? The beauty of it, releasing attachment and ambition to find more peace. Well, as you've gotten older, is there anything you've realized you simply don't need to hold on to anymore?
0: 어떤 한 순간에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중요하고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보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So in that moment, sometimes you feel like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you can't let go of it. But when time has passed and you look back to it again, you feel like, oh, it wasn't that important.
0: 특히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네. 그게 가능할까요?
1: 아, 불가능하죠.
0: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사람들. 네. 네, 그걸 바꿔야죠.
1: 그렇죠. So, for example, people want to be loved, liked, and approved by all people out there. But it's not possible. That's impossible. So you got to change that mindset.
0: 특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일을 잘하는데 뭔가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과 뭔가 소통을 해야 될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관계에서의 지분율은 나는 네. 50%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그 50%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1: Okay. So people who are smart and self-disciplined, they're able to do what they have to do alone pretty well. But when they have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they tend to do less well. And that's because you have 50% within that relationship and the other 50% of control is in the other person, right? So you can't change that person or take control over what they do or how they act.
0: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1: And others are not that interested in us as we think. 그쵸? All right. Well, talking with you, time has flown and it's already time to wrap up, Professor.
0: Okay.
1: Oh my gosh. Well, like I said, it was such a meaningful and therapeutic time with you this past hour.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0: 정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네. 또 이런 게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 Okay, so he was able to share a lot with us today, and he hopes that everyone who's tuned in today can have happier lives moving forward.
0: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특히 일을 미루는 거가 젊을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럴 때 항상 기억할 거 start small.
1: Start small.
0: 네, 그리고 뭔가 이거를 break things into small pieces.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네. 훨씬 더 일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Okay, so that's the key takeaway today. If you are a procrastinator, start small and break things into pieces, small pieces to start something easily.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가을이 오면 When Autumn Comes by 이문세.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0: Uh-huh.
1: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Yeah.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떴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취재 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예스.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같아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할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랍니다.
0: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에요.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many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해 불사, 사랑해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4: Oh. They,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Yeah. Oh,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Instagram.
5: Yeah.
4: Oh, then you got a
5: ChatGPT.
4: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0: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4: Uh-huh.
5: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4: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e

0: 그리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래. 내가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어.
2: 아, 이효진 될까?
3: 싱가포르.
0: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 Hello. Nice to meet you.
2: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Oh, are you guys a couple?
4: Oh, yes. We're married.
2: Oh, married? Oh, really?
4: Yes.
2: Oh, my God.
5: Congratulations.
4: Thank you.
6: 1 year plus.
5: 신혼부부입니다.
2: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4: Yes.
2: Oh, really? Yeah. In Korea?
4: Yeah.
2: Oh, then what did you guys buy it?
4: Usually I get 정정수.
5: 정샘물.
2: 정샘물. 어, 정샘물. 정샘물이 뭐죠?
5: 그 이제
4: 쿠션.
5: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4: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2: What about you? You there?
7: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5: When you buy,
4: yes.
5: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7: I look at reviews.
2: Reviews.
7: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4: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2: Are you satisfied?
4: Yeah, yes.
2: You like that?
5: Yeah. 한국말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2: Study the Korean?
4: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2: Oh, really?
7: From watching Korean drama.
5: K-beauty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2: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4: Goblin.
2: Goblin.
5: Goblin?
2: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5: K-beauty 얘기할 때가 텐션이 K-드라마 얘기할 때 더 높아요, 텐션이.
4: My too.
2: 공유 선배님.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4: We cried when we watched.
2: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4: Last few,
2: yeah.
4: When he stepped.
2: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then he cried. You know?
5: 얘 뭐야? 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2: When Jin 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4: Yeah, I know.
2: Yeah, it's
5: the same. This is K-beauty program.
4: Oh, sorry.
2: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0: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0: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eauty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8: 네.
0: 아, 진짜로요?
5: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K-beauty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테스트 뭘 가장 많이 이렇게
9: 성분을 많이 보죠.
5: 성분.
0: 네. 아, 성분.
10: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5: 히알루론산. 네.
11: 우리는 기미 광채. 네.
12: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5: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eauty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3: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0: 달팽이.
13: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0: 아들도
13: 우리 아들 최고.
10: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5: 샀어요.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0: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5: 오, 이거 한번
10: 배송 완료.
5: 야,
0: 오, 많이 사셨네.
5: 많이 사셨습니다.
12: 배송 완료.
10: 진짜로.
5: 말은 하나 줬었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한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0: 네, 이것도 이것도 산 거.
5: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0: 네. 네. 거짓말 아니죠?
5: 네, 완전. 아,
0: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0: 하루 있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5: 맞아요.
10: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5: 맞습니다.
0: 맞아요.
10: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신났으면 편해요. 아.

0: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2: 근데 아이도 누구세요?
0: 오네노프라는 네, 오네노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0: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2: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거든요.
0: 네.
2: 물이 관심
1: 아 진짜요?
0: 아 그래요? 나중에 오네노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 그럼요. 저희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3: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게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아, 네, 감사합니다.
4: 기릿.
0: 오케이.
4: 기릿.
0: 나왔다.
4: 간다. 오,
0: 나왔다.
4: 맹수.
0: 나왔다.
4: 비스트. 네,
1: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0: 가능하실까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5: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아~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같아요.
1: 수부 주세요?
5: 수부 주세요.
1: 저도요. 오 예스.
5: 저 수부지.
1: 오 예스.
0: 오
1: 쓰리 수부지.
0: 쓰리 수부지.
1: 그 K뷰티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5: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5: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5: 저는 그 달바의 스킨패드.
1: 오.
0: 달바의 스킨패드.
5: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5: 지금요?
0: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5: 아 찾았다.
1: 드링.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5: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5: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0: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0: 안녕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0: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0: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무음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0: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1: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0: 뭐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0: 오,
1: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오.
1: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재영이가 또 제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0: 네.
1: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0: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쵸, 이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0: 그렇죠.
1: 딱 좋죠.
0: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0: 그쵸,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0: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0: 물이네. 저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0: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이면 어때요? 싹 해가지고.
0: 아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0: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0: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0: 네.
1: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0: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0: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예스. 몰랐었니? 닥토가 뭐예요?
0: 뭔데요?
1: 하차할래?
0: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0: 닦아내는 토너.
1: 오, 야, 밀당을 하네.
0: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0: 네,
1: 자,
0: 이건가요?
1: 맞아요.
0: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0: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0: 이거. 아니.
1: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예 아파라.
0: 아,
1: 가위로. 네. 오,
0: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0: 네.
1: 닦아내면서 삐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0: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0: 아, 화장솜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0: 완전 적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0: 오.
1: 깔끔합니다.
0: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국토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0: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0: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0: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0: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쌈무.
0: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0: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0: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0: 네. 어이.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투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0: 아,
1: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0: 다져준다.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0: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뭐예요?
0: 소프트.
1: 토너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 네. 오씨. 그 누가 얼굴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야?
0: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를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0: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0: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렇죠.
0: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0: 어, 시원해요. 쿨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0: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무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0: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0: 콜라겐.
1: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0: 아...
1: 그래서 뭔가 패드팩.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0: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0: 후드르르. 근데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0: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0: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0: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0: 네. 믿어주세요.
1: 네.
0: 어,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0: 네.
1: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0: 네.
1: 사실 두 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0: 네.
1: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0: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0: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0: 네.
1: 일석이죠.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자.
0: 좋아요.
1: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직접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틱 크림.
1: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 브랜드가
0: 네.
1: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0: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0: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0: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아...
1: 와이어 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0: 아, 좋아요.
1: 좋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0: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0: 어, 헤비.
1: 헤비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오, 그렇죠.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0: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0: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1: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네.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0: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0: 그러네?
1: 딱 괜찮게 오 됐어.
0: 나도 그래.
1: 오.
0: 오 그치.
1: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0: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0: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0: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1: 좋습니다.
0: 해야죠.
1: 마지막 네. 제품.
0: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0: 예.
1: 네, 저는 예. 이거를 예. 씁니다.
0: 오!
1: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예.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0: 오!
1: 스터디 슬러이자.
0: 네.
1: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자, 볼게요.
0: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1: 자.
0: 예.
1: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에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1: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0: 우와!
1: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0: 네.
1: 안 되죠?
0: 말 안 돼요.
1: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0: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1: 펴진 거지.
0: 촉촉해?
1: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0: 근데
1: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0: 형
1: 손톱까지 바르.
0: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1: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0: 여기 이게 안 한 거 이게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1: 그렇죠.
0: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1: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진짜?
0: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1: 오 그러네.
0: 예.
1: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네.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0: 핏줄.
1: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0: 네.
1: 않아요.
0: 네,
1: 핏줄을 가려버린다.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0: 네, 네, 네.
1: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1: 그렇죠.
0: 이번엔 형부터 골라.
1: 저는
0: 네.
1: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0: 아 수딩 크림.
1: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0: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생물.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진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0: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1: 그쵸.
0: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1: 진짜요?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1: 경주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0: 네 그래도 한번
1: 좋습니다.
0: 해보죠.
1: 저 가보자.
0: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1: 끝.
0: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2: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생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do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2: 네,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2: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2: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 앤 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2: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0: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좋은 날씨구만. 제가 여기 예약을 해놨어요.
1: 맛있다.
2: 또 해봤는데.

0: 도른차, 도른차가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평영석 씨 이름 되겠습니다. 네. 자,
2: 긴가.
1: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0: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1: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1: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1: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1: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빈카! 아마! 너무 예쁘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0: 제대로 보여주세요. 퀸카. 아하. 아하. 아하. 퀸카.
1: 아하.
2: 바쁘시지 않아요? 결혼? 아, 예? 최근에 결혼.
1: 아,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0: 오, 그럼. 반갑습니다.
2: 아, 여기서 또 뵙네요.
1: 아, 여기서.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0: 아, 저희 전현무계획 시즌4가 런칭을 해가지고.
1: 아, 네. 네.
0: 축하드려요. 새신부예요.
2: 축하드립니다. 최근,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1: 네, 아. 어제 친정에서 와가지고.
2: 아, 진짜요?
0: 네.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1: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0: 저쪽으로 네.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
1: 맞아요.
2: 와, 대박이다. 네.
0: 남편이 좀 서운해.
1: 아니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0: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리니까.
2: 하와이가 은근히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어.
2: 네.
0: 일단 공복이죠.
1: 공복이에요.
0: 뭐 아, 땡기는 거 있어요? 대전 한번 떠오르는 음식.
1: 아 면 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면,
0: 그렇죠. 밀가루 네. 천국이죠.
1: 면 요리 좀 먹고 싶고 아하.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한국 네. 음식이라면 뭐든지 지금 맛있.
2: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1: 아 이거
2: 딱인데.
1: 냄새가 비 오는 날 북어국 짱인데.
0: 갑시다.
1: 가시죠.
2: 아 근데 힌트가 너무하다 진짜 이제는.
0: 아니 퀸카하면 얘가 제일 유명해요 요즘에.
1: 네, 요즘.
2: 아 그렇긴 한데.
0: 아 뭐 팽현수 내면 그거 언제까지 이인치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1: 어떤 거요?
0: 어떻게 만나셨는지?
1: 아 만난 거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다가.
0: 소개팅 했어?
1: 예전에.
0: 어어.
1: 한 4년 전? 막 이렇게 어어. 한참 전에 소개팅 했어.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때.
0: 본인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1: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0: 근데 튕긴 거야?
1: 네. 그러니까 너무
0: 센 척이구나, 센 척.
1: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고 직업이.
0: 어, 바빴잖아.
1: 네.
2: 두 분 다 바쁘니까.
1: 홍콩 갔다가 이제 잘 됐어요. 홍콩에서.
0: 왜 홍콩에서 잘 돼?
1: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0: 남편이?
1: 네. 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연락 왔는데.
0: 마음이 있었네, 남편이. 이 잽을 날렸네.
1: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 됐죠.
2: 기사로 봤는데 어. 하석진 형 닮았어.
1: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0: 와 완전 혼자네.
1: 잘 맞고 어.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스마트하면서.
0: 어 뭐 그렇게 좋았죠?
2: 퀸카?
1: 아 퀸카도 너무 좋고.
0: 이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
1: 귀여워해주고. 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0: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당에.
1: 아
0: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1: 달라. 다들 바쁘시니까. 네. 축가는 이제 최현숙 셰프님이랑
0: 에?
1: 아이비님이

0: 행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네.
0: 아 그렇죠.

0: 김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2: 평생 함께하고.
1: 만약에 남편이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가서 스냅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3: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 사랑하죠.
3: 그럼요.
0: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1: 지금도 보고 싶어?
3: 네, 그럼요.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0: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승 모국수라고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오,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2: 달걀말이?
1: 달걀말이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 그런 걔는 안 먹어봤는데.
2: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0: 냉국수요.
2: 아, 콩국수?
1: 콩국수?
2: 여름이니까.
1: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여름이면.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2: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0: 아,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콩국수.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힘들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우와, 세웠잖아.
1: 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아...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1: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다 동생이구나.
0: 80년생. 난 인간 노포.
2: 살아있는 와서.
1: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고 가요.
0: 우리 이제 세 살 동생이니까. 에파! 소개하러 가시죠.
2: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찐이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아. 우와. 맞다네.
1: 이야.
0: 콩이야.
2: 이거 며칠 안에 다 쓸라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어, 한 100g에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콩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3: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저는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2: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1: 그럼
2: 1월은 왜 영업 안 하지?
1: 두 달간 휴가 가시나?
0: 워라벨?
1: 이게 다 적혀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이렇게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준다고.
0: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먹으러 온 거야.
2: 콩국수 이게 되나?
1: 그러니까.
0: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4: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가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4: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셀럽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4: 유현진 선수.
1: 오.
4: 유현진 선수.
1: 오.
5: 콩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4: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1: 유현진 맛집으로?
4: 예예예.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 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수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얼갈이, 얼갈이 배추라고요.
2: 아, 이렇게
3: 나온다. 아, 예, 예.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 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3: 홍각수 콩수랑요?
1: 네, 네, 네.
3: 김치가 짠지 같이 되게 굉장히 짜, 짭조름해가지고
2: 짭조름해
3: 되게 짭조름해서 콩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2: 잘 어울리지.
3: 조금씩 얹어 먹어.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거. 아,
0: 입맛이 잘 안 맞아요.
3: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본 거예요?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3: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어국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한식.
3: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3: 지금이야 뭐. 다 좋을 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3: 저는 그냥 그래요.
0: 그냥?
2: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2: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2: 그게 엄마가 해줘서 그래.
0: 네, 엄마가 해주는 건 거의 그랬어요.
2: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라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0: 그렇죠.
2: 배가 터져.
3: 아, 예. 감사합니다.
2: 우와. 약간 걸쭉한데?
0: 예. 걸쭉한데?
1: 저희는 콩만 달아서.
2: 아, 근데 곱게 갈렸다?
3: 우와. 와. 되게 심플하다, 정말.

0: 토핑이 전혀 없네. 그렇지? 원래 오이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1: 게마프로였어.
2: 근데 약간 그런 내, 제가 먹던 콩국수 맛이 아니, 향이 아니야. 약간 미숫가루 향이 나네.
0: 진짜 미숫가루 향이다.
2: 미숫가루 향이 난다.
0: 달콤한 냄새 나네.
1: 소금간이 완전 돼 있어. 어우. 소금 칠 필요 없어. 그지?
2: 아, 맛있네.
1: 아, 육수가 간이 돼 있다. 그지? 그지?
0: 아, 너무 좋아하는 뽀얀 걸. 그리고 그 갈리는 게 전혀 없고 뽀얘.
2: 괜찮네.
1: 곱게 이거? 갈렸어.
0: 맛있다.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1: 맞아.
0: 너무 좋다. 오. 맨날 와. 그 현무 형 때문에 소금 넣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
1: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0: 간 너무 좋아.
1: 간이 완벽해요.
0: 간이 최고인데.
2: 오 맛있네.
1: 맛있네 진짜로.
0: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2: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국수를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터 사셨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 5시간 굽혀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공간이 완전 됐어.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2: 아, 맛있네. 이러니까 국물 세우는구나.
0: 그치,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
3: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료를 막 넣은 게 아니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에 섞는데 이렇게 달라지네.

0: 건물들만 하다. 어.
1: 나한테 간을 해주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0: 호불호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2: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
0: 호불호 안 걸려요.
2: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 딱 맛있게.
2: 딱 맛있게 먹을 때
1: 뭐 안 쳐도
0: 아~
1: 뭐.
0: 아, 그런 거, 아, 그런 그렇지, 거 같아요.
1: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그래서 손을 내다 주지 않아요?
2: 어, 맞아.
1: 맞아, 맞지, 맞지.
0: 아, 맞아, 맞아,
2: 맞아. 당연하지.
1: 맞아.
2: 집에 이면이 어딨어.
1: 없으니까.
2: 소면해 주지. 면식감 너무 좋고.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1: 너무 잘 밴고.
2: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1: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딱기도 좋아.
0: 콩국수의 완벽한 면.
4: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삶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아. 홍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한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0: 와.
2: 어때요? 야, 근데 왜 이 김치 주신지 알겠네.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다른 데로
1: 요김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감칠맛 나잖아요. 그 집기가 편하잖아요. 해충김치가 맛있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신의 한 수.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0: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1: 아직 면 자체에서는 짠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0: 중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1: 야,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0: 무슨 얘기예요?
1: 지난번에
0: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0: 짠 걸 좋아하는 게
1: 간 좋아하는
0: 거 아니야. 난 순정파인데.
1: 에이.
2: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0: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달짝지근한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이 이렇게 돼서 나와요.
0: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았어요. 맞아.
0: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요.
2: 같이 먹어야 되니까.
0: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외이긴
0: 그렇긴 해요. 온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가 이렇게 훌륭한데?
1: 이거 안 먹어도 맛있으니까.
0: 오, 계란말이다.
1: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0: 어.

0: 봐봐.
1: 와
0: 봐봐.
1: 진짜 크다. 두툼하네.
0: 얇게 열어봅시다.
2: 와.
0: 야.
2: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1: 뭐가 기억나?
2: 김 들어간 계란말이.
1: 그런 게 있었어요?
2: 몰라? 처음 봤어?
1: 네.
2: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이렇게 해줬었어.
1: 진짜요?
2: 어.
0: 맞아 맞아.
2: 그치 기억나지?
0: 후시락 살 때 엄마가.
2: 그치?
1: 김 넣었었어요?
2: 김 넣었었어.
1: 아, 전 지방이라 그런가?
0: 아, 이거 엄마가 해준 맛있다. 엄마가 해준 맛이야.
2: 야, 진짜 옛날 계란 맛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된 이유를 알겠다.
1: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2: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0: 네. 같이 먹으면?
2: 괜찮아.

0: 가져가기가 어울린다.
1: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2: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밥 해주려고 남편을 해봤는데 달걀말이 절대 센 불 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새고 이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0: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2: 좀 그렇게 했었어요?
0: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2: 아, 그럼 안 돼요.
1: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2: 건졌다?
1: 여기 건졌어. 건진 집에서. 같은 저 미스탱도 네. 원, 투, 쓰리가 있잖아요.
2: 그죠.
1: 여기 쓰리스타.
2: 쓰리스타요? 콩국수계의 쓰리스타.
1: 아, 네.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요.
0: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네.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째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2: 뭐지?
0: 오류동의 한식당이라고.
1: 뭐 하는 데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1: 한식당집.
3: 안녕하세요.
1: 한식당집.
3: 안녕하세요.
0: 대전 분이세요?
4: 네네.
0: 혹시 한식당 아세요?
1: 어?
2: 박돌이다.
0: 그렇게 유명해요?
2: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가려고. 감사합니다. 즉석이다.
2: 비빔 주세요.
0: 그래서 한식당을 네.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아. 즉석인 통인 거 알죠? 섭외한 거.
1: 아, 그렇네. 어.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거짓말? 아 진짜요.
0: 갑자기?
1: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1: 네.
0: 잘 됐네. 그러면. 여기는 완전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한 60년은 됐을걸요? 여긴 특이하게도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단. 양념장도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매콤달달한 감칠맛이 죽여주는 남은 국물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완전 든든한 한 끼 뚝딱입니다.
2: 갈까요?
0: 갑시다.
1: 갈까요? 아, 성공이야. 가는 길에 텐션 상하겠다. 잘 먹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어공주가 왕족, 이 계급 사회를 겪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저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닷속은 누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의 세계인데 바닷속에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환상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현실을 좀 잊고 판타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무대로 만들어졌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1막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육지에도 올라가고 싶고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막내딸이라는 이미지로 1막에서 보였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이 왕궁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어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발레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무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오랜만에 온 만큼 최대한 제가 준비한 무대 그동안 조금 더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겪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거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런 희생? 그런 것만 겪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 감정은 그냥 받아들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준 왕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듯이 하는 네, 그런 인어공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제게 자식 같은 작품이죠. 25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잘 성장한 제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의 창작 발레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여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short period of time.
1: 저희 세움 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2: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2: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1: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u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3: Seum Steel은 이미 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u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재현님, 제 운명의 친구.
2: 마무리 셰프님.
1: 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난번 진짜 재밌었고 오늘 많이 많이 기대돼요.
2: 저는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폭력적인 비주얼인 무슨 맛이지? 오늘도 또 어떤 멋진 음식들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K-푸드 소개하기 전에 투데이 넘버부터 맞춰야겠죠? 달러?
1: 달러?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액?
2: 6,400만? 가늠이 안 잡히는데?
1: 아, 비디님 항상 이런 물음표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개. 저도 궁금해요.
2: 같이 공개, 이거. 짠! 엥? 고추장!
1: 역시 장이다.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셰프님들이 네. 장에 미쳐졌어요. 특히 고추장.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 전답.
2: 와, 자랑스럽다 뭔가.
1: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 촬영하러
2: 네,
1: 왔어요.
2: 네, 봤어요.
1: 네,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사전 촬영했어요. 제작진들이 제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 문 네. 열어서 큰 고추장 한 통 안에 있었어요. 전 그 통 이렇게 열어서 바로 손가락.
2: 아, 그냥 이렇게 찍어서.
1: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 거 인상이 너무 이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2: 아, 기내식에 고추장을 주세요.
1: 치약 같은.
2: 맞아.
1: 미니 치약 맞아요. 비슷한 튜브 있어요. 빵 이렇게 갈라서 네. 버터
2: 바르고
1: 고추장 이렇게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파브리 스타일 샌드위치 한번 해보세요.
2: 해볼게요. 셰프님한테는 이 고추장이 안 매우신 거죠?
1: 어, 이거 안 매워요. 동그란 매운 맛이에요. 입안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Sweet, salt, spicy. S.
3: Triple S.
1: Yeah. Triple S인 것처럼 중독이 돼요. 아.
2: Triple S.
1: 자, 먹자.
2: 고추장 요리.
1: 온다.
2: 아, 제육볶음.
1: 특히 이런 거.
2: 엥, 왜 저 따라하세요?
1: 소두 마리인 것 같다.
2: 소두 마리인
1: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이런 쌈으로 먹는 방법, 손으로 먹는 거. 아, 저한테 너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 먹어봅시다.
2: 좋아요. 예. 처음에 상추, 고기 하나, 밥 적당히, 쌈장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마늘은 구워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패스, 고추 매워 패스. 이렇게만 해요.
1: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두 입으로 no 불법이에요. 무조건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먹어야 돼.
2: 집밥 먹는 것 같다.
1: 저는 이렇게. 아, 자, 저는 고기 두 개, 밥 적당히, 그리고 쌈장 많이
2: 짜요.
1: No 짜지 않아요. 생마늘이랑 문제 없어. 어, 근데 이거 먹으면 그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2: 괜찮아요. 네,
1: 근데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걸릴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청양고추. Very, very big.
2: 오.
1: 오케이. 어, 잠깐만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2: 예쁜님. 근데 이 고추장 제육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1: 특히 제육볶음이랑 밥 너무너무 꿀조합.
2: 꿀조합. 실패가 없습니다. 어, 이거 진짜 한식이다.
1: 이거 찐.
2: 찐.
1: 찐. 퍼펙트. 완벽해요. 다음 거 필요 없어.
2: 밥이랑 먹어도 맛있죠. 해외에 있는데 그 쌈밥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양배추.
2: 아.
1: 양배추 살짝 데쳐서 그런 거 채워서 먹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것도.
2: 맛있겠다.
1: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추예요. 어? 뭐죠?
2: 뭐죠?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1: 오 예스.
2: 어, 비빔국수.
1: 비빔국수.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쏘면.
2: 어? 무슨? 에잉?
1: 그 메밀명도 아니. 어?
2: 어, 좀 이거 뭐야? 특이해 보이는데.
1: 이거 스파게티 같아요?
2: 무슨 면이에요? 이게?
1: 이거 무슨 면이에요, 비빔?
2: 엔젤 헤어면. 처음 들어봐요. 엔젤 헤어면이라는 건.
1: 엔젤 헤어면.

0: 카펠리니? 이탈리아 말로 카펠리니라고 불러요. 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고추장, 엔젤레어 아니면 진짜 얇은 스파게티로
1: 이렇게
0: 전통적인 한식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핑계대지만.
1: 맞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 엔젤 헤어면 처음 먹어요.
0: 이것도 이렇게. 새콤 달콤. 그렇지. 고추장이랑 식초 그것도 골조합이에요.
1: 이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식감이 살아 있어요.
1: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 퍼질 것 같다 뭔가.
0: 안 퍼져요? 이탈리안 스타일 파스타 특징은 알덴테 식감. 이로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런 식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완전히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1: 아까 먹었던 제육볶음처럼 고기랑 비빔국수를 또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좀 꿀 조합이지 않을까?
0: 맞아요. 외국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헤이 바베큐 겸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식당에서 확실히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맛있다.
0: 맛있죠? 고추장의 키워드, 밸런스.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맛, 신맛도 있어요.
1: 맞아요.
0: 매운맛, 한식의 밸런스.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0: 저는
1: 네.
0: 이번에 고추장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뭐가 많아요, 재료가.
0: 짜자잔.
1: 일단은 고추장 여기 있고요.
0: 네. 샐러리.
1: 크래커, 빵.
0: 빵?
1: 이거는.
0: 해. 맞춰보세요.
2: 네, 그러면.
1: 뭐지? 두부 향?
0: 두부보다 이거 더 고소해요. 콩으로 만드는 거.
1: 비지?
0: 찝찝찝찝찝. 병아리?
1: 병아리 콩.
0: 병아리 콩.
1: 간 거?
0: 에. 호무스.
1: 호무스?
0: 레바논, 터키 지역에서 온 전통적인 요리예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하고 흔해요. 호무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1: 네.
0: 끽 필요해요.
1: 고추장?
0: 예, 우리 고추장. 고추장은 항상 끽이죠.
1: 이건 좀 궁금하다.
0: 같이 섞어서.
1: 아,
0: 이렇게 원래 고추장 추가하고 진짜 살아날 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1: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0: 저도 먹어봐 주세요.
1: 오이랑 먹어.
0: 오이, 좋아하는 오이.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샐러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샐러리 되게 좋아해요.
1: 띠앙. 맛있다.
0: 다행이다.
1: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대박이다.
0: 아, 다행이다.
1: 그냥 고추장 우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이 추가된 느낌?
0: 더 크리미하고 그런,
1: 네,
0: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1: 진짜 맛있다. 충격.
0: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1: 건강하게 맛있다.
0: 만약에 홈파티 한다면 이거 제공한다면 이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일반 호무스 아니에요? 왜? 끽 들어가 있어서
1: 고추장
0: 우리 고추장
1: 우리 고추장
0: 우리 고추장
1: 아 이 빵이랑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 맛 난다.
0: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발라서
0: 재료 중에 그 레몬즙도 있어. 산미 되게 어떤
1: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죠. 이번에 오케이?
1: 너무 오케이.
0: 지난번 회복했어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케이.
1: 잊었어요. 그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0: 다행이다. 부담이 남았어요.
1: 오늘 너무 완벽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0: 다행이다. 맛있어 보여요.
1: 최고.
0: 그리고
3: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디저트도 준비했어요.
0: 고추장이랑 관련된 디저트?
1: 고추장이 어떻게 디저트가 되죠?
0: 어? 에? 이거 유명한 한국에서 진짜예요?
1: 진짜예요?
0: 진짜 유명한.
1: 진짜 이게 유행이에요? 진짜 누가 그렇게 먹어?
0: 제가 했던 것보다 이거 더 이상하죠?
1: 비슷해요. 그거 지금 거의
0: 비슷해요? 재현. 우리 해봐야 되죠.
1: 그렇죠. 두 개니까 둘 다. 무섭다.
0: 창의적인 셰프 입장에서

0: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1: 그냥 이렇게 먹으면
0: 많이
1: 그쵸 한 말고 많이
0: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1: 네.
0: 많이 찍었네.
1: 셰프님 이런 식으로 조금 찍으시면
0: 잠깐만.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1: 네. Cheers.
0: 잠깐만.
1: 이게 왜 괜찮지?
0: 아 진짜 괜찮아요.
1: 괜찮아요. 생각보다.
0: 생각보다 괜찮아요.
1: 왜지? 내가 잘못됐나?
0: 완전 단짠단짠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 이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아니에요.
1: 이거는 별미다. 은근.
0: 은근히 맛있어요. 아.
1: 고추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고추장은 진짜 만능이다. 그래서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0: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1: 네.
0: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최소시예요. 한국인들이 다 고추장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1: 고추장.
0: 고추장.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초능력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떴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Yes.

0: 뭐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굉장히 네. 또 KBT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0: 태양도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1: When Jinjin cries, you know,
0: this is KBT program.
2: Okay, sorry. Sorry about that.
3: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4: 그 공기가 좋아요.
3: 진짜.
4: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3: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6: 네.
5: 아, 진짜로요? 아.
3: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네.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테스트 뭘 가장 많이 이렇게
7: 성분을 많이 보죠.
3: 성분.
2: 네. 아, 성분.
6: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3: 히알루론산. 네.
8: 우리는 기미 광채. 네.
9: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3: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8: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2: 달팽이.
8: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돋보고 있어요.
2: 아들도
9: 우리 아들 최고.
6: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3: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6: 저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3: 오, 이거 한번
6: 배송 완료.
3: 야,
2: 오, 많이 사셨는데.
3: 많이 사셨습니다. 한
6: 배송 완료. 진짜로.
3: 말은 하나 줬었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키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6: 네, 이것도 나, 이것도 산 거.
3: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6: 거예요. 네. 네. 네. 거짓말 아니죠?
3: 네, 완전.
2: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6: 있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3: 맞아요, 맞아요.
6: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3: 맞습니다.
2: 맞아요.
6: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2: 아,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6: 아이도 누구세요?
3: 오네노프라는
2: 네, 오네노프라는 그룹인데
3: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2: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6: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2: 둘이
3: 네. 아, 진짜요?
2: 아, 그래요? 나중에 오네노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아,
2: 그럼요. 저희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3: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게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2: 감사합니다.
3: 네. 아, 감사합니다. 기릿.
2: 오케이.
3: 기릿.
2: 나왔다.
3: 간다.
2: 오, 나왔다.
3: 면수.
2: 나왔다.
3: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2: 아, 가능하실까요?
3: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10: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같아요.
3: 수부 주세요?
10: 수부 주세요.
3: 저도요. 오, 예스.
10: 저 수부지.
3: 오, 예스.
2: 오.
3: 스리 수부지.
2: 스리 수부지.
3: 그 KBT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0: 종종 한 번.
3: 아, 진짜 종종?
10: 2주에 한 번.
3: 2주에 한 번?
2: 2주에 한 번.
3: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10: 저는 그 달바의
3: 달바.
10: 스킨패드.
3: 오.
2: 달바의 스킨패드.
10: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3: 아, 진짜요?
2: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3: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0: 지금요?
2: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10: 아, 찾았다.
3: 드링.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10: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6: 저는 달바.
3: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10: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0: 다음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2: 네, 좋은 정보. 꿀팁.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 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3: 안녕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3: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3: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애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3: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1: 그렇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3: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3: 맞아요?
1: 또 괜히 오,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신청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3: Oh my God.
1: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1: 좋아요,
3: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3: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끈적이 형 싫어하시는 분들은.
3: 그렇죠.
1: 좋죠.
3: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3: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3: 물이네. 어,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3: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3: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3: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3: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3: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3: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5: 정답.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3: 뭔데요?
1: 하차할래?
3: 닦아내는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3: 닦아내는 토너.
1: 오 야, 밀당을 하네.
3: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3: 네
1: 자.
3: 이건가요?
1: 맞아요.
3: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3: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3: 이거
1: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3: 아
1: 가위로.
3: 아,
1: 오
3: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네. 제거가 중요하다고.
3: 네.
1: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3: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3: 아 화장솜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아... 자극적이지 않게
3: 완전 적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3: 오
1: 깔끔합니다.
3: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독도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3: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3: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3: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3: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쌈무야?
3: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3: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3: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3: 네. 어이.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3: 아...
1: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3: 다져준다.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3: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 이거는 이제 뭐예요? 토너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밀착력. 하시죠.
3: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1: 그 누가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3: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3: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3: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렇죠.
3: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3: 어 시원해요. 쿨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3: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3: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3: 콜라겐.
1: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패드팩을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3: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3: 근데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네.
1: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3: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3: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3: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3: 네 믿어주세요. 네.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3: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3: 네.
1: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3: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3: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3: 네.
1: 일석이죠.
3: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3: 좋아요.
1: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3: 직접 이제 Extra Atoveria Hydro Steam Cream.
1: 맞습니다.
3: 네, 와. 맞습니다.
1: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3: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3: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3: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 아...
1: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3: 아 좋아요. 좋습니다.
1: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3: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3: 어 헤비.
1: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오, 그렇죠.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3: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3: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1: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3: 네.
1: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3: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3: 네.
1: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3: 좀 그러네?
1: 딱 괜찮게 오 됐어.
3: 나도 그래.
1: 오.
3: 오 그치?
1: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3: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3: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3: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드려야죠.
1: 마지막 네. 제품!
3: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3: 네.
1: 네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3: 오!
1: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3: 네.
1: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3: 오!
1: 스터디 슬러이자
3: 네.
1: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3: 네.
1: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3: 네.
1: 자, 볼게요.
3: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1: 자.
3: 예.
1: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앤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1: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2: 우와!
1: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3: 네.
1: 안 되죠?
3: 바로 안 돼요.
1: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3: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1: 아, 섞어진 거 같아.
3: 촉촉해?
1: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3: 형
1: 손톱까지 바르.
3: 형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1: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3: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3: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1: 그렇죠.
3: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1: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3: 좋아요.
1: 진짜?
3: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1: 오 그러네.
3: 예.
1: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좀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바로 넣었어요 커버. 탯줄이요?
3: 탯줄.
1: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3: 네, 네,
1: 탯줄을 가려버린다.
3: 네.
1: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3: 네, 네, 네.
1: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1: 그렇죠.
3: 이번엔 형부터 골라.
1: 저는
3: 네.
1: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스팅 크림 고르겠습니다.
3: 아, 스팅 크림.
1: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 근데 이거 확실히 스팅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3: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물.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3: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1: 그쵸.
3: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1: 진짜요?
3: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1: 경쟁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3: 네, 그래도 한번
1: 좋습니다.
3: 해보죠.
1: 저 가보자!
3: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의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빠르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디지털 전환과 혁신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2026년은 매우 특별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기술은 실험실 안에서의 논의 단계를 넘어 우리 삶의 난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실행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젠틱 AI와 로봇, 차세대 원자로인 SMR, 우주경제의 문을 열 누리호 5차 발사까지 단순히 앞서가는 것을 넘어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 우위, 즉 초격차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의 품질이 곧 국가의 품격이 되는 시대, K-사이언스가 그려가는 거대한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1: 코리아 슈퍼갬 스트래티지 lies in making bold investments in 12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AI, quantum computing, and advanced robotics, and maximizing productivity and energy efficienc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AI-driven autonomous manufacturing. At the heart of the strategy is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o secure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build an unrivaled structural advantage. To achieve this, more than 30 trillion won, or over 20 billion U.S. dollars, will be invested in the 12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sectors between 2024 and 2028 to increase the number of world-leading technologies possessed by Korea from 3 to more than 6. AI Autonomous Manufacturing 1.0 is not simply about automation, but manufacturing innovation in which AI independently analyzes and controls production processes. By introducing digital twin-based virtual process operations and manufacturing-specific large language models, the goal is to boost productivity by 30%, eliminate defects, and cut carbon emissions. These innovations are taking place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한 AI deep tech company based in Seocho-gu, Seoul. It began with a deep semantic question answering technology. Now it's at the forefront of agentic AI development. The solution developed by this company can autonomously collect, classify, and analyze customer complaint data, and even g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schedules meetings, organizes documents, sends emails, and even assists with employee recruitment. This is no longer science fiction.
2: 이 플로 같은 경우는 AI가 그 제가 줬던 질의 명령에 맞춰서 스스로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이런 것들 또 AI가 스스로 이제 인지해서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한땀 한땀 만들어 가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렇게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절약해서 할 수도 있고요.
1: Since the launch of ChatGPT in 2022, AI has evolved rapidly. Now it stands at the threshold of another major transformation. Agentic AI goes beyond chatbots that simply answer questions. It can also plan, make decisions, and carry out tasks autonomously. At the same time, the rapid advancement of AI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job losses, polarization, and trust in AI.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matters just as much as its speed. With a global race to secure leadership in AI intensifying, Korea is striving to secure not only technological prowess, but also a clear vision.
3: 그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어찌 보면 AI 속도보다 이제 또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은 방향이거든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증폭할수록 그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차원에서도

0: 타인 AI라고 해서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사유하는 질문자,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변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력, 이네 가지를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1: AI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group of special visitors has arrived.
2: Renowned researcher, and then he also lead
1: the guests are young champions of the World Robot Olympiad from Costa Rica, Malaysia, and Australia. They came to experience Korean AI and robotics technologies firsthand.
2: So I think hopefully you enjoy. Your trip here, and also
1: Professor Lee Jae-uk, who head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Institute, greets the students. Established in 2019, the institute has grown into one of Korea's leading AI research hubs, bringing together an interdisciplinary network of more than 300 professors. The aspiring robotics engineer is supported by one of the world's largest energy companies. Meet a humanoid robot.
3: Learning makes the robot to walk each door.
1: They examine it with remarkable enthusiasm.
4: 저희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토카비입니다. 이제 저희 아마 전래동화 한국인 분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전래동화에 있는 도깨비라는 것을 이름을 따왔고요. 총 33자유도라는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33자유도의 로봇이고요. 팔에 8자유도, 하체에 6자유도, 허리에 3자유도, 그리고 목에 2자유도 해가지고 총 33자유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센서가 무엇이 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크게는 센서는 일단 각 관절에 있는 엔코더 센서가 있고요. 관절을 측정하는 관절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요.
1: The humanoid robot Tokabi walks with human-like movements. Every joint moves in seamless coordination, capturing everyone's attention. As Korea's top-tier university, this place offers a glimpse into various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ies. A deployable large-scale 3D printer can automatically print massive structures. A spinal brace for industrial workers. A sensing glove that precisely captures hand movements and replicates them with a robotic hand. The young innovators get to witness these cutting-edge technologies firsthand. One of the researchers demonstrates an elephant robot. What kind of technology is it powered by?
5: 네, 이건 코끼리 로봇으로 컨티넘 로봇이라고 연속체 로봇입니다. 그래서 연속체 로봇으로 이제 코를 만들었고 이 말단부에는 여러 가지 형상의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이제 피너레이 그리퍼가 달려 있는 형상의 로봇입니다.
6: Why do we want to know that to get paid? And the reason?
1: These students dream of becoming scientists one day. Even for the champions of the World Robot Olympiad, Korea's research laboratories are both unfamiliar and inspiring.
7: So for my first impression, I was actually astonished. It's really astonishing to see so much of high technology and also the robots, which I've never seen in real life before, doing like actually helping the workers at this at the companies in Naver and also in this university.
1: The students also attended a special lecture by Professor Cho Kyujin of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 world-renowned expert in soft robotics and a pioneer in bio-inspired robotics. Professor Cho is developing robots made from flexible materials rather than rigid metal so that they can penetrate people's daily life more easily. A robot that can adapt its body to overcome obstacles even in rugged or unpredictable environments. Unlike conventional robots driven by motors and gears, this technology draws inspiration from living organisms by using soft materials such as silicone and shape memory alloys. Professor Cho emphasizes that the flexibility of soft robots makes safe interaction with humans possibl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 hub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here are also developing a soft robot. Professor Oh Il-gwon of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has devoted two decades to researching artificial muscles. He is developing soft actuators which repeatedly contract and relax in response to electrical signals. Artificial muscles are modeled after biological muscles, which contract and relax to produce movement. Professor Oh and his research team are developing technologies for industrial application by focusing on shape memory alloy and Maxine-based artificial muscles.
8: Maxine이라고 하는 소재는 자체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고 박리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고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친수성 매트릭스에 잘 섞일 수가 있어서 복합 소재와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신을 이용해서 저희는 인공 근육의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A unique metastructure created by weaving shape memory alloy wires into a lattice knot. It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a wearable haptic technology. It converts three-dimensional spatial data collected by drones into tactile feedback, allowing operators to perceiv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if feeling it through their own skin. Left, right, up, down, forward, backward, and even the presence of obstacles. It delivers directional information through the sense of touch, enabling safe and precise control even beyond the operator's field of view.
4: 시야 밖에 있는 장애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재 드론이 위치해 있는 환경에서 어디 바람이 어떻게 세게 들어오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시야 정보로 전달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런 정보를 이제 시야가 아니라 촉감으로 대체해서 전달함으로써 시야 이외의 정보, 촉감이나 연동함으로써 훨씬 더 드론을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1: At the heart of this technology is shape memory alloy, a special metal that returns to its original shape when heated to a specific temperature after being deformed. The research team utilized it to generate tactile feedback. Using a lightweight and simple orthogonal metastructure, the researcher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reconstructs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through tactile feedback.
9: 상온일 때 힘과 변이가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온도를 가할 때 이 모양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힘을 측정하면서 이 액추에이터가 결국에 어떻게 힘을 더 발현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실험입니다.
1: From rescue robots in disaster zones to medical robots assisting with rehabilitation and even robots for future space exploration, the possibilities are limitless. A technology that allows people to feel the sense of touch experienced by a robotic prosthetic hand as it grasps an object. The era when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robots will be blurred is just around the corner. Every artificial material we use has an unavoidable fate. The more it is used, the more it wears down, until repeated stress eventually causes it to break. This phenomenon is known as fatigue failure. Machines, buildings, and even artificial joints in the human body are not immune to aging either. Nature, however, follows a different design. Our bones reinforce themselves by attracting surrounding minerals the more they are used. This process is known as Wolf's Law. Professor Kang Seong-hoon's research team at KAIST brought this remarkable principle of nature into the field of engineering. The material they have developed challenges conventional thinking. By harnessing the piezoelectric effect, where mechanical pressure generates electrical signals within the material, it can absorb surrounding ions and reinforce its own structure autonomously.
10: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뼈는 일종의 그런 자가 충전 시멘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뼈에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은 그 압전 효과로 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전기가 그 주변 혈액 속에 있는 그런 칼슘 아이온들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겨진 칼슘이 미네랄로 형성되면서 뼈가 더 단단해집니다.
1: The more pressure this material receives, the denser it becomes, while damaged areas are repaired on their own. Experiments show that under repeated stimulation, the material strength improved by more than 15%. Rather than merely withstanding stress, the material transforms it into a driving force for growth. From artificial bones that grow stronger after implantation to spacecraft capable of enhancing their durability in the harsh space environment. This new material is at the core of Korea's super gap strategy.
11: AI 데이터 센터부터 탄소 중립 목표까지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거대한 숙제는 결국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 해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대형 원전보다 더 빠르게 짓고 더 유연하게 쓰는 이 작은 원자로 안에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이 담겨 있습니다.
1: As AI continues to evolve at an unprecedented pace, electricity demand is soaring.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lectricity consumption by data centers driven by AI is predicted to nearly double by 2026 compared with 2022. At the same time, our planet is facing another challenge. Carbon neutrality. The world has agreed to achieve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AI's rising electricity demand and carbon neutrality. What energy source can solve both challenges at the same time? The world is competing fiercely in search of the answer.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Here, ordinary salt is being transformed into the energy source of the future. Researchers are developing a core technology behind molten salt reactors, which offer greater safety and economic efficiency, as well as a stable long-term supply of energy compared with conventional reactors.
12: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상온에 굳어져 있는 이렇게 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소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NaCl 같은 소금이고 이것을 이제 고온에서 녹였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액체로 투명한 액체로 이렇게 녹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이 용융형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All conventional nuclear reactors are powered by solid nuclear fuel. Uranium pellets are inserted in fuel rods, and the heat is removed using water or other coolants. Molten salt reactors, however, work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 molten salt reactor dissolves the nuclear fuel into molten salt, turning it into a liquid which serves as both a nuclear fuel and the coolant. In other words, the fuel and the coolant are combine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a decisive advantage in the development of molten salt reactors over other countries. It lies in its pyroprocessing technology. Pyroprocessing is the dry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13: 저희 설계는 모든 것이 해양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용융염 원자로에서는 용융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간 그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용융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1: Inside the Institute's laboratories, the core technologies required for molten salt reactors are being validated one by one. The research team is developing an off-gas system that bubbles helium gas in the molten salt so that the gaseous fission products can be extracted from the reactor. This system precisely separates and removes gaseous impurities, much like the bubbles in a carbonated drink rising to the surface. Another challenge is corrosion.
9: 용융염 원자로의 가장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식이거든요. 고온의 용융염이 굉장히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연료 내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14: 해운 분야 국제 협약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 The Institute is developing a molten salt reactor called Marina. As its name, meaning the sea, suggests, this reactor was designed with marine applications in mind. It was designed so because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emits 1 billion tons of greenhouse gases every year. Alth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pledge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decarbonizing the shipping sector remains one of the world's biggest challenges. A molten salt reactor produces zero carbon dioxide emissions during operation. It's a true game changer. A single crystal of salt could prevent the emission of 1 billion tons of carbon.
13: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은 경수로 기반의 원자력 발전이었고 어찌 보면 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MSR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물과 더불어 소금의 시대, 용융염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3, 2, 엔진 정화, 이륙, 이륙가 발사되었습니다.
1: The newly launched vehicle developed entirely with domestic technology. It is preparing for its fifth launch in the second half of 2026. Assembly of the first stage of Nuri 5 is more than 80% complete. The second and third stages are about 60 to 70% complete. Stage assembly is scheduled for completion in June, and the launch is slated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 fifth launch carries greater significance than ever before. Nuri 5 will deploy 15 satellites into orbit simultaneously, including 5 microsatellites.
16: Nuri 5차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이 주 탑재 이성이 5개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초소형 이성 5개를 싣고 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탑재 이성이 10개 정도 제가 실 거거든요. 그럼 전체 누리호 5차 발사에 실은 이성이 15개 가장 많이 실는다는 것이 가장 5차 발사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Sending 15 satellites into space requires an extraordinary level of precision. Nuri's third stage travels at an altitude of 500 to 600 kilometers at a speed of 7.6 kilometers per second. At that velocity, each satellite must be deployed at precisely timed intervals. Even the slightest error in speed could cause satellites to collide with ones that have already separated or send them too far, shortening their lifespans. The fifth launch of NURI marks a transition beyond a government-led space program, opening the era of true new space built on private sector creativity and efficiency.
16: 미국의 스페이스X도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년, 15년 걸려서 지금과 성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나 산업체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실제 저희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시험하고 발사 운영했던 그런 경험과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한번 발사체를 개발해보다 보니까 다음 발사체 우리가 자신감 있게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11: 오늘 우리가 목격한 기술의 도약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혁신 경영의 관점에서 초격차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품질 표준을 제시하고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치열한 전략이었습니다.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큐 S프라임 특집 K사이언스의 초격차 전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좋은 날씨구만. 제가 여기 예약을 해놨어요.
1: 맛있다.
2: 소용없네.

0: 도른저 도른자가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평현숙 씨 이름 되겠습니다. 네. 자,
2: 긴가.
1: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0: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1: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1: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1: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1: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빈카! 아마! 너무 예쁘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0: 제대로 보여주세요. 핑카. 아하. 아하. 핑카.
1: 그렇죠.
2: 바쁘시지 않아요? 결혼? 어? 예? 최근에 결혼.
1: 아,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0: 오, 그럼. 반갑습니다.
2: 아, 여기서 또 뵙네요.
1: 아,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0: 아, 저희 전현무계 시즌4가 런칭을 해가지고.
1: 아, 네. 네.
0: 축하드려요. 최신부예요.
2: 축하드립니다. 최근,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1: 네.
2: 아.
1: 어제 친혼여행에서 와가지고.
2: 아, 진짜요?
0: 네.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1: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0: 저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
1: 맞아요.
2: 와, 대박이다. 네.
0: 남편이 좀 서운해.
1: 아니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0: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린다.
2: 하와이가 은근히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어.
2: 예.
0: 일단 공복이죠.
1: 공복이에요.
0: 뭐 아, 땡기는 거 있어요? 대전 한번 떠오르는 음식.
1: 아 면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0: 그렇죠. 밀가루 네. 천국이죠.
1: 면요리 좀 먹고 싶고 아하.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네. 한국 음식이라면 뭐든지 지금 맛있.
2: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1: 아 이거
2: 딱인데.
1: 냄새가 비 오는 날 북어국 짱인데.
0: 갑시다.
1: 가시죠.
2: 아, 근데 힌트가 너무하다, 진짜, 이제는.
0: 아니, 핑크 하면 얘가 제일 유명해요,
1: 요즘에. 그래, 요즘.
2: 아, 그렇긴 한데,
0: 아, 뭐, 팽현수 내면 그거 언제까지 힌트야.
2: 그 얘기 좀 해볼까요?
1: 어떤 거요?
2: 어떻게 만나셨는지?
1: 아, 만난 거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다가.
0: 소개팅 했어?
1: 예전에.
0: 어어.
1: 한 4년 전? 막 이렇게.
0: 오.
1: 한참 전에 소개팅 했어.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때.
2: 본인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1: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2: 근데 튕긴 거야?
1: 네. 그러니까 너무...
0: 센 척이구나, 센 척.
1: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고, 직업이.
2: 어, 바빠서, 바빴잖아, 네. 홍콩에서. 두 분 다 바쁘니까.
1: 홍콩 갔다가 이제 잘 됐어요, 홍콩에서.
0: 왜 홍콩에서 잘 돼?
1: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0: 남편이?
1: 네, 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연락 왔는데.
0: 마음이 있었네, 남편이. 이 잽을 날렸네.
1: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 됐죠.
2: 기사로 봤는데 어. 하석진 형 닮았어.
1: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2: 와 완전 분담이네.
1: 닮았고 어.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고 스마트하면서.
2: 어 뭐가 그렇게 좋았대요? 핑카?
1: 아 핑카도 너무 좋고.
2: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
1: 귀여워해주고 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0: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1: 보고 있고.
0: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장에.
1: 아,
0: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달라고.
1: 다들 그랬는데. 바쁘시니까. 네. 축가는 이제 최현숙 셰프님이랑
0: 에?
1: 아이비님이

0: 약간 행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네.
0: 아 그럴 수 있지.
2: 신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3: 평생 함께하고.
2: 만약에 남편이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와서 스냅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0: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고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사랑하죠.
0: 그럼요.
1: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2: 지금도 보고 싶어?
0: 네, 그럼요.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0: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아...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송 모국수라고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오,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1: 달걀말이? 달걀말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 와? 그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2: 어.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0: 냉국수요.
2: 아 콩국수?
1: 콩국수?
2: 여름이니까.
1: 콩국수.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여름이면. 뭐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2: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아,
0: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네?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쉬울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세웠잖아.
1: 콩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아...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1: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단 동생이구나.
0: 80년생. 난 인간 노포.
2: 살아있는 화성.
1: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러 가요.
0: 우리 이제 3살 동생이니까. 엄마! 소개하러 가시죠.
2: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찐이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2: 이게 다 콩이야?
0: 아. 우와.
1: 와, 이야.
0: 콩이야.
2: 이거 며칠 안에 다 쓸려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2: 어,
0: 한 100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콩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3: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저는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2: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3: 그럼
2: 1월은 왜 영업 안 하지?
3: 두 달간 휴가 가시나? 워라벨? 이게 다 적혀 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이렇게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준다고.
0: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먹으러 오는 거야.
2: 콩국수 이게 되나?
0: 그러니까.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4: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가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4: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샐러드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4: 유현진 선수. 오. 유현진 선수. 오.
5: 콩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4: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3: 유현진 맛집으로?
4: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스스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벌가리, 벌가리 배추라고요.
2: 아, 이렇게
3: 나온다.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 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3: 콩닥스 콩수랑요?
1: 네.
3: 김치가 짠지 같이 되게
4: 굉장히 짜지.
3: 짜름해가지고
4: 짭조름해.
3: 되게 짭조름해서 콩국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4: 잘 어울리지.
3: 조금씩 얹어 먹어.
4: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거. 아,
0: 입맛이 잘 안 맞아요.
4: 네?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평가해?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3: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어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 한식.
3: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4: 지금이야 뭐. 다 좋을 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3: 저는 그냥 그래요. 솔직히.
0: 그냥?
4: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4: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4: 그게 엄마가 해줘서
0: 그래. 네, 엄마가 해준 건 거의 그랬어요.
4: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로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0: 그렇죠.
4: 배가 터져.

0: 소금 간이 완전 돼 있어. 아, 육수 간이 돼 있다. 그지? 응? 그지?
1: 아, 너무 좋아하는.
0: 뽀얀 걸 그리고 그 갈리는 게 전혀 없고 뽀얘.
2: 괜찮네.
0: 곱게 갈렸어.
1: 맛있다.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0: 맞아.
1: 너무 좋다. 오. 맨날 와. 그 현무 형 때문에 소금 넣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
0: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1: 간 너무 좋고
0: 간이 완벽해요.
1: 간이 최고인데.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1: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0: 진짜 맛있다.
1: 진짜 맛있다.
2: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곡수를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통해서 했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불 켜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공간이 완전 됐어.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그치, 홍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
3: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료를 막 넣은 게 아니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

0: 건물설만 하다. 어.
1: 근데 간을 해주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0: 호불호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2: 그렇죠.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
0: 호불호 안 걸려요.
2: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1: 아,
2: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 딱 맛있게.
2: 딱 맛있게 먹을 때 물 안 쳐
0: 먹어.
2: 뭐,
0: 뭐. 그런 거 아, 그런 그렇지, 거 같아요.
1: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그래서 손안에다 해주지 않아요?
2: 어 맞아
1: 맞아 맞지, 맞지?
2: 아 맞아 맞아 맞아 당연하지
1: 맞아
2: 집에 이면이 없어
1: 없으니까
2: 소면해 주지.

0: 면식감 너무 좋고.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1: 너무 잘 밴고.
0: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1: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2: 딱기도 좋아. 홍국수의 완벽한 면.
3: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 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삶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아. 홍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한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와.
2: 어때요? 왜 이 김치 주신지 알겠네.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어 잘 들어.
1: 요 김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김치만 나면 그 집기가 편하잖아요. 김치 맛있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0: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1: 사실 면 자체에서는 짠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중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1: 네,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0: 무슨 얘기예요?
1: 지난번에
0: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0: 짠 걸 좋아하는 게
1: 간 좋아하는
0: 아니야. 아니, 난 순정파인데.
1: 에이.
2: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0: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달짝지근한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 이렇게 돼서 나와요.
0: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아요. 어, 맞아.
0: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
2: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0: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문이
0: 그렇게 뭔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가 훌륭한데?
1: 근데 이거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0: 오, 계란말이다.
1: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0: 어.
2: 감사합니다.

0: 야. 야.
1: 봐봐 이거.
2: 와 봐봐. 진짜 크다. 두툼하네.
1: 얇게 열어.
0: 와. 야.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2: 뭐가 기억이 나?
0: 김 들어간 계란말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0: 몰라? 처음 봤어?
2: 네.
0: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해줬었어.
2: 진짜요?
0: 어.
1: 맞아.
0: 그치, 기억나지?
1: 후식 학살 때 엄마가.
0: 그치?
2: 김 넣었었어요?
0: 김 넣었었어.
2: 아, 전 지방이라 그런가?
1: 아, 이거 엄마가 해준 맛이다. 엄마가 해준 맛이다.
0: 진짜 옛날 계란말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되는 이유를 알겠다.
2: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0: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1: 네. 같이 먹으면?
0: 괜찮아. 나도 주말에
2: 아직은 더 어울린다.
0: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1: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앞에 주고 해봤는데 위해서. 달걀말이 절대 센 불 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새고 이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2: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1: 좀 그렇게 했었어요?
2: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1: 아, 그러면 안 돼요.
0: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1: 건졌다?
0: 여기 건졌어. 건진 집입니다. 같은 저 미스탱도 네. 원, 투, 쓰리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쓰리스타.
1: 쓰리스타요? 어, 콩국수계 쓰리스타.
0: 아, 네.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요.
2: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1: 네.
0: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2: 뭐지?
0: 오류동의 핫식당이라고.
1: 뭐 하는데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1: 핫식당집.
3: 안녕하세요.
1: 핫식당집.
3: 안녕하세요.
0: 대전 분이세요?
4: 네네.
0: 혹시 핫식당 아세요?
1: 어? 아!
2: 어? 닭도리떡.
0: 그렇게 유명해요?
2: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가려고. 유명한 어, 감사합니다. 즉석이 나비 이미 주셔서. 그래서 한식당을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아. 즉석인 통인 거 알죠? 섭외한 거는.
1: 아마 그렇네. 어.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거짓말. 아 진짜요?
0: 갑자기?
1: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1: 네.
0: 잘 됐네. 그러면. 여기는 완전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한 60년은 됐을걸요? 여긴 특이하게도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그 양념장도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매콤달달한 감칠맛이 죽여주는 남은 국물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완전 든든한 한 끼 뚝딱입니다.
2: 갈까요?
0: 갑시다.
1: 갈까요? 아, 성공이야. 가는 길에 큰 거 사가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둔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어공주가 왕족, 이 계급 사회를 겪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저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닷속은 누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의 세계인데 바닷속의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환상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현실을 좀 잊고 판타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무대로 만들어졌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일막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육지에도 올라가고 싶고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막내딸이라는 이미지로 일막에서 보였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이 왕궁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어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발레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 물속 보호 안에서 정말 밝게 자란 아이로 이번엔 그려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할 때 그 감정의 변화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마치 인어공주의 성장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두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네, 중점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오랜만에 온 만큼 최대한 제가 준비한 무대 그동안 조금 더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겪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거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런 희생? 그런 것만 겪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의 감정은 그냥 받아들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준 왕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듯이 하는 네, 그런 인어공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제게 자식 같은 작품이죠. 25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잘 성장한 제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의 창작 발레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여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industries are undergoing rapid and structural shifts, and a lot of construction sites have also faced remarkable chang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el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el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el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3: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o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1: Seo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o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재현님, 제 운명의 친구.
3: 마무리 셰프님.
2: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지난번 진짜 재밌었고 오늘 많이 많이 기대돼요.
3: 저는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폭력적인 비주얼인 무슨 맛이지? 오늘도 또 어떤 멋진 음식들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헤이푸드 소개하기 전에 투데이 넘버부터 맞춰야겠죠? 달러?
4: 달러?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해?
3: 6,400만? 가늠이 안 잡히는데?
4: 아, 비디님! 항상 이런 물음표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개. 저도 궁금해요.
3: 같이 공개, 이거. 짠! 엥? 고추장!
4: 역시 장이다.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셰프님들이 네. 장에 미쳐졌어요. 특히 고추장.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 전답.
3: 와, 자랑스럽다 뭔가.
4: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 촬영하러
3: 네,
4: 왔어요.
3: 봤어요.
4: 네,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사전 촬영했어요. 제작진들이 제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 문 네. 열어서 큰 고추장 한 통 안에 있었어요. 전 그 통 이렇게 열어서 바로 손가락.
3: 아, 그냥 이렇게 찍어서.
4: 손가락으로 이거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 인상이 너무 이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3: 아, 기내식에 네. 고추장을 주세요.
4: 치약 같은.
3: 맞아.
4: 미니 치약 맞아요. 비슷한 튜브 있어요. 빵 이렇게 갈라서 네. 버터
3: 바르고
4: 고추장 이렇게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파브리 스타일 샌드위치 한번 해보세요.
3: 해볼게요. 셰프님한테는 이 고추장이 안 매우신 거죠?
4: 어, 이거 안 매워요. 동그란 매운 맛이에요. 입안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Sweet, salt, spicy. S.
5: Triple S.
4: Yeah. Triple S인 것처럼 중독이 돼요.
3: Triple S.
4: 자, 먹자.
3: 고추장 요리. 오.
4: 온다.
3: 아, 제육볶음.
4: 특히 이런 거.
3: 엥, 왜 저 따라하세요?
4: 소두 마리 이거 같다.
3: 소두 마리.
4: 네.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이런 쌈으로 먹는 방법, 손으로 먹는 거. 아, 저한테 너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 먹어봅시다.
3: 좋아요. 예. 처음에 상추, 고기 하나, 밥 적당히. 쌈장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마늘은 구워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패스. 고추 매워 패스. 이렇게만 해요.
4: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두 입으로 no 불법이에요. 무조건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먹어야 돼.
3: 집밥 먹는 거 같다.
4: 저는 이렇게. 자, 저는 고기 두 개, 밥 적당히, 그리고 쌈장 많이 많이.
3: 짜요.
4: 노 짜지 않아요. 생마늘이랑 문제 없어. 근데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3: 괜찮아요.
4: 근데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걸릴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청양고추. Very very big.
3: 오.
4: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3: 예쁜님. 근데 이 고추장 제육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4: 특히 제육볶음이랑 밥 너무너무 꿀조합.
3: 꿀조합. 실패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한식이다.
4: 이거 찐.
3: 찐.
4: 찐. 퍼펙트. 완벽해요. 다음 거 필요 없어.
3: 밥이랑 먹어도 맛있죠. 해외에 있는데 그 쌈밥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 양배추. 양배추 살짝 데쳐서 그런 거 채워서 먹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 무조건 맞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추예요. 진짜?
3: 뭐죠?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4: 오 예스.
3: 비빔국수.
4: 비빔국수. 근데 잠깐만 이거 쏘면.
3: 무슨? 에이?
4: 그 메밀면도 아니.
3: 이거 뭐? 특이해 보이는데.
4: 이거 스파게티 같아요?
3: 무슨 면이에요?
4: 이거 무슨 면이에요, 비빔?
3: 엔젤헤어면. 처음 들어봐요. 엔젤헤어면이라는 건.
4: 엔젤헤어면 그 카펠리니? 이탈리아 말로 카펠리니라고 불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고추장 엔젤 에어 아니면 진짜 얇은 스파게티로
3: 이렇게
4: 전통적인 한식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핑계대지만.
3: 맞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 엔젤 헤어면 처음 먹어요.
4: 이것도 이렇게. 새콤달콤. 그렇지. 고추장이랑 식초 그것도 꿀조합이에요.
3: 이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4: 식감이 살아 있어요.
3: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 퍼질 것 같다 뭔가.
4: 안 퍼져요? 이탈리안 스타일 파스타 특징은 알덴테 식감. 이로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런 식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완전히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3: 아까 먹었던 제육볶음처럼 고기랑 비빔국수를 또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좀 꿀 조합이지 않을까.
4: 맞아요. 외국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헤이 바베큐 겸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식당에서 확실히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3: 맛있다.
4: 맛있죠? 고추장의 키워드, 밸런스.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맛,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매운맛, 한식의 밸런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네. 이번에 고추장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 네. 재료. 뭐가 많아요, 재료가.
4: 짜자잔.
3: 일단은 고추장 여기 있고요.
4: 네. 샐러리.
3: 크래커. 빵.
4: 빵.
3: 이거는.
4: 해. 맞춰보세요.
5: 네, 그러면.
3: 뭐지? 두부 향?
4: 두부보다 이거 더 고소해요. 콩으로 만드는 거.
3: 비지?
4: 찝찝찝찝찝. 병아리?
3: 병아리 콩.
4: 병아리 콩.
3: 간 거?
4: 에. 호무스.
3: 호무스?
4: 레바논, 터키 지역에서 온 전통적인 요리예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하고 흔해요. 호무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3: 네.
4: 끼 필요해요.
3: 고추장?
4: 예, 우리 고추장. 아. 고추장 항상 기기죠.
3: 이건 좀 궁금하다.
4: 같이 섞어서.
3: 아,
4: 이렇게 원래 고추장 추가하고 진짜 살아날 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3: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4: 이거 먹어봐 주세요.
3: 오이랑 먹어.
4: 오이, 아, 좋아하는 오이.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샐러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샐러리 되게 좋아해요.
3: 띠용. 맛있다.
4: 다행이다.
3: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대박이다.
4: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3: 그냥 고추장 우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이 추가된 느낌?
4: 더 크리미하고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3: 진짜 맛있다. 충격.
4: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3: 건강하게 맛있어.
4: 만약에 홈파티 한다면 이거 제공한다면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일반 호모스 아니에요? 왜? 익 들어가 있어서
3: 고추장.
4: 우리 고추장.
3: 우리 고추장.
4: 우리 고추장.
3: 아, 이 빵이랑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 맛 난다.
4: 아, 너무 좋아요.
3: 이렇게 발라서.
4: 재료 중에 그 레몬즙도 있어. 산미 되게 어떤?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죠. 이번에 오케이?
3: 너무 오케이.
4: 지난번 회복했어요?
3: 너무 맛있어요.
4: 오케이.
3: 잊었어요. 그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4: 아, 다행이다. 부담이 남았어요.
3: 오늘 너무 완벽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4: 다행이다. 맛있어 보여요.
3: 최고.
5: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디저트도 준비해요.
4: 고추장이랑 관련된 디저트?
3: 고추장이 어떻게 디저트가 되죠?
4: 어? 에? 에? 이거 유명한 한국에서 진짜예요?
3: 진짜예요?
4: 진짜 유명한.
3: 진짜 이게 유행이에요? 누가 그렇게 뭐?
4: 제가 했던 것보다 이거 더 이상하죠?
3: 비슷해요. 그거 지금 거의
4: 비슷해요. 아, 재현. 우리 해봐야 되죠.
3: 그쵸. 두 개니까 둘 다. 무섭다.
4: 창의적인 셰프 입장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3: 그냥 이렇게 먹으면
4: 많이?
3: 그렇죠. 한 말고 많이.
4: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3: 네.
4: 많이 찍었네.

0: 어, 셰프님 이런 식으로 조금 찍으시면
1: 잠깐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0: 네. Cheers.
1: 어, 잠깐만.
0: 근데 왜 괜찮지?
1: 네. 아, 진짜 괜찮아요.
0: 어? 아, 괜찮아요. 생각보다.
1: 생각보다 괜찮아요.
0: 왜지? 내가 잘못됐나?
1: 완전 단짠단짠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0: 어, 이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아니에요.
0: 이거는 별미다. 은근.
1: 은근히 맛있어요. 아.
0: 고추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고추장은 진짜 만능이다. 그래서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1: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네.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최소스예요. 한국인들이 다 고추장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0: 고추장!
1: 고추짱!

0: 1등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출생
1: 라이천.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떴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2: 또,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예스.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선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또 네.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예.
3: 네.
1: 저희 아니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 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아,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4: Oh! They,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Yeah. Oh,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Instagram.
5: Yeah.
4: Oh, then you got a
5: ChatGPT.
4: ChatGPT.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4: Uh-huh.
5: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4: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4: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photo.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this is the first part.
5: I bought toner.
4: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5: Dokdo?
4: Dokdo. Dokdo. It was good.
5: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4: Mm-hmm.
5: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4: Yeah.
5: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 거,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 거?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게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내가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현진입니까?
9: 싱가포르.
0: 싱가포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0: Oh,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0: Oh, married. Oh, really?
7: Yes.
0: Oh my god.
1: Congratulations.
7: Thank you.
10: 1 year plus.
1: 신혼부부입니다.
4: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K-beauty?
7: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7: Yeah.
4: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정정생물.
1: 정생물.
0: 정생물. 정생물. 어, 정생물. 정생물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7: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beauty items actually.
4: What about you? You there?
10: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4: Oh.
1: When you buy?
7: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2: important thing?
10: I look at reviews.
4: Reviews.
10: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mm-hmm.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7: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4: Are you satisfied?
7: Yeah, yes.
4: Are you,
7: yes,
4: you like it?
2: Yeah. 한국말 알아듣으시는 것 같은데?
4: Oh, you, have you studied Korean?
7: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4: Oh, really?
10: Wow. From watching Korean dramas.
2: K뷰티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4: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7: Goblin.
4: Goblin.
2: Goblin?
4: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2: 아니, K-뷰티 얘기할 때 텐션이 K-드라마 얘기할 때
4: 과연 텐션이. 공유 선배님.
7: 동민.
4: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7: We cried when we watched.
4: Me too. Oh. That's the last episode.
7: Last few, yeah. Yeah. When he stepped.
4: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7: yes,
4: then
7: yes.
4: he cried. You know. Yeah,
2: yeah, 뭐야?
4: When 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7: Yeah, I know.
4: Yeah, it's like
2: this is KBT program.
7: Okay, oh, sorry. Yeah.
4: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4: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4: 아,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또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네.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1: 네.
4: 아, 진짜로요? 아.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네.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11: 그럼요,
1: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했을 때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2: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4: 네. 아, 성분.
11: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맞아. 아닌가?
1: 히알루론산. 네.
13: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 가리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가 있으면 한국 브랜드 제품.
13: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4: 달팽이.
13: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4: 아들 덕.
13: 우리 아들 최고.
11: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2: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1: 저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2: 오, 이거 한번
11: 배송 완료.
2: 야, 오, 많이 사셨네요.
1: 많이 사셨습니다. 네,
11: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키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1: 네, 이것도 이것도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1: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4: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11: 네.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11: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4: 맞습니다. 맞아요.
11: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4: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4: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4: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1: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4: 되게
1: 아, 진짜요?
4: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할 것
1: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4: 아, 그럼요. 저희 가면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 네, 저희를 찍는 건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4: 감사합니다.
1: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기릿.
4: 오케이.
1: 기릿.
4: 나왔다.
1: 간다.
4: 오, 나왔다.
1: 명수.
4: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4: 가능하실까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14: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고
1: 속건조.
14: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같아요.
1: 수부 주세요?
14: 수부 주세요.
1: 저도요. 오, 예스.
14: 저 수부지.
1: 오, 예스. 오, 쓰리 수부지.
15: 쓰리 수부지.
1: 그 K뷰티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4: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14: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15: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14: 저는 그 달바의
1: 달바.
14: 스킨 패드.
1: 오.
15: 달바의 스킨 패드.
14: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
15: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4: 지금요?
15: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14: 아, 찾았다.
1: 드링.
15: 드링.
1: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14: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저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14: 달바가 이 스킨 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15: 네, 좋은 정보. 꿀팁.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점심 시간이시니까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5: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15: 수고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15: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0: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거네요.
1: 자, 또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0: Oh my
1: 그래서
0: God.
1: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1: 좋아요,
0: 할게요.
1: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0: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0: 그렇죠.
1: 딱 좋죠.
0: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0: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0: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0: 물이네. 어, 물, 아, 물이네.
1: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0: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0: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0: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0: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0: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0: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2: 정답.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0: 뭔데요?
1: 하차할래?
0: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0: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죠? 밀당을 하네.
0: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0: 네.
1: 자,
0: 이건가요?
1: 맞아요.
0: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0: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0: 이거.
1: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 아야, 아파라. 아, 가위로. 오.
0: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네. 제거가 중요하다고.
0: 네.
1: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0: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0: 아, 화장솜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아... 자극적이지 않게.
0: 완전 적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0: 오.
1: 깔끔합니다.
0: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국토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0: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0: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0: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0: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쌈무예요?
0: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 뭐야, 반찬통이에요?
0: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0: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0: 네. 어이.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시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0: 아,
1: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0: 다져줄까요?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0: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토너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 네. 오, 씨. 그게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0: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0: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 오!
0: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렇죠.
0: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살도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0: 어, 시원해요. 풀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0: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무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0: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0: 콜라겐.
1: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0: 아...
1: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0: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0: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0: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밟아, 여기가.
0: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0: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0: 네.

0: 보여주세요. 네. 어,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네. 새 두 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0: 네.
1: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0: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0: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0: 네.
1: 일석이죠.
0: 네.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좋아요.
1: 다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풍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직접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틴 크림.
1: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0: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0: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0: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아...
1: 와이어 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0: 아, 좋아요.
1: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0: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0: 오, 헤비.
1: 헤비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0: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0: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0: 네.
1: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0: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0: 네.
1: 좀 뭐랄까 그래서 이거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0: 그러네?
1: 딱 괜찮게 오 됐어.
0: 나도 그래. 그치?
1: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0: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0: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1: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0: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드려야죠.
1: 마지막 네. 제품!
0: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0: 네.
1: 근데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0: 오!
1: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0: 네.
1: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0: 오!
1: 스터디 슬러이자
0: 네.
1: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0: 네.
1: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자, 볼게요.
0: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1: 자.
0: 유.
1: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0: 네.
1: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0: 네.
1: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1: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0: 우와!
1: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0: 네.
1: 안 되죠?
0: 바로 안 돼요.
1: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0: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1: 아, 속하신 거지.
0: 촉촉해?
1: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손톱까지 바르겠어.
0: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1: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0: 여기 이게 안 한 거 이게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확실히 더 이쁩니다.
1: 그렇죠.
0: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1: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진짜?
0: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1: 오, 그러네.
0: 예.
1: 네. 오.
0: 오.
1: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바로 넣었어요. 커버. 탭줄이요?
0: 빗줄.
1: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0: 네, 좋아요.
1: 핏줄을 갈아버린다.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0: 여성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지성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2: 그쵸.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 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네. 원픽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모르겠어요. 경주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이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갖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근 내어라. 박서방, 고기 한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와, 산세가 끝내줍니다.
1: 파이팅.
0: 파이팅. 아유, 오케이.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1: 알겠습니다.
2: 살려주세요. 와, 뒤집어질 것 같아, 사람. 와.
3: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1: 우리가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4: 네네.
1: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4: 이건 우리가 직접
1: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4: 할 수 있어요.
1: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일단 가보시죠.
0: 자, 일단 스피드를 또 저희가 직접 체험한다 그랬는데 네. 차들이
1: 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0: 잠깐만요. 이거 카트 아닌가요?
1: 뭘 기대하신 거예요? 네?

0: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거의 막 시속 70km까지도 막 나간다고.
1: 네, 맞습니다. 네.
2: 이게 70km까지 나가요?
0: 네, 꽤 빨라요.
1: 1인승으로 있는 스포츠 카트는 지금 70km까지 나와요.
2: 아, 진짜요?
0: 체감은 거의 뭐 100 정도 체감이 된대요. 또. 네,
1: 그리고 2인승은 네. 지금 30km까지 나와요.
0: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1: 네, 맞네요.
0: 커피 내기.
2: 커피 내기?
0: 커피 내기.
2: 콜.
0: 콜.
1: 한 분 먼저 앉으시고 설명을 같이 들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왼쪽이 브레이크고요.
3: 요거요?
4: 이쪽이 네. 브레이크고 네네. 이쪽이 악셀레이터.
1: 악셀레이터.
4: 네. 네. 네.
1: 주행 중에 엔진에서 펑펑 소리가 날 수 있어요.
0: 네.
1: 그거는 엔진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나는 소리니까.
4: 와, 여기 카트에서도 팝콘히터예요?
1: 네네네네. 그리고 코너를 돌 때는 크게. 아웃코스로 해서.
0: 아, 아웃코스로요?
1: 네, 아웃코스로 해서 도시고.
4: 이게 브레이크고 악셀레이터고.
2: 아, 왠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똑같은 거죠?
1: 네네.
2: 저기도 잘 나갈 것 같은데.
0: 네.
4: 오.
0: 커피 내기입니다.
4: 네. 안 봐줄 거예요.
0: 안 봐줘. 비장하게. 딱.

0: 하셨어.
1: 아우. 야.
2: 예. 예.
0: 요만큼 자, 요만큼, 요만큼.
2: 와, 이겼다.
0: 진짜 요만큼 차였어요, 요만큼.
2: 아, 이거 이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직선에서 깜짝 놀랐네. 아,
0: 드리프트가 장난 아니시죠? 네.
2: 컨트롤 그냥 땡땡땡 하면서. 네.
0: 증명하셨습니다. 자, 운전을 좀 즐기신다는 거.
2: 승자는 우승, 네. 패자는 카페로. 네.
0: 카페 있으니까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제 우리가 막 스피드 즐기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진정시킬 겸 클래식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2: 클래식한 볼거리요?
0: 네. 이 앞쪽에 있거든요.
2: 약간 고전적인?
0: 네. 눈 휘둥그레지실걸요?
2: 아, 좋죠. 네. 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정말 최초의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의 포메틱이죠. 그렇죠. 네발 달렸습니다.
1: 네발 달림. 네,
0: 마력. 이름 마력. 네. 조랑말 에디션.
1: 네. 와, 저거, 잠깐만요. 이거 틱이에요? 틱 안 나오잖아요, 그죠?
0: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1: 91년도에 나왔네요.
0: 최초.
1: 우와.
0: 이야, 이거 그 유명한 뉴비앵. 와, 경제적인 스포츠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
1: 1960년도에 나왔는데, 그래도 최고 속도가 100km였어요, 네. 시속.
2: 딱정벌레.
0: 이게 진짜 그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차예요.
1: 그쵸, 맞아요. 와, 근데 몰랐는데 이것도 시속이 220까지도 나오네요?
0: 독일 차들이 그 독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웃땡, 네. BM땡, 벤땡. 그 세 가지 차가 네. 굉장히 진짜 잘 달렸죠.
1: 제가 네. 독일 여행 가면서 그 3사 박물관을 다 갔었어요. 거기는 완전 그 최초의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슈퍼카까지 쫙 모아놨고 직접 타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 훌륭한 수준인데요?
0: 이건 약간 좀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1: 네. 그 여기는 좋은 게 네. 정말 각국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다 볼 수 있어서.
0: 네. 야, 그 약간 이거 정말 귀족분들이 타시는.
1: 이거는 약간 마차 같다.
0: 이거는 약간 영국의 정말 그 귀족분들. 이것도 여성분들한테 인기 진짜 좋았어요. 네. 막 이렇게 막 사자가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1: 브랜드마다 다 네. 있잖아요. 막 말이 이러는 건 되게 비싸고.
0: 그렇죠. 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황소 나오고.
1: 네, 황소 나오고.

0: 지금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 여긴 어딘가요?
1: 이 탐험 여행을 마무리할 그 멋진 산골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혹시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2: 아, 대표는 아니고 여기 그 마을 이장이에요.
3: 여기 저기 마을 이장님이세요?
2: 예예예예. 예,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예예. 예,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1: 여기 원래 학교가 예. 맞죠?
2: 여기가 이제 분교예요. 저희가 예, 여기서 옛날서부터 이제 초등학교로 다녔는데 네. 이제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폐교를 못 시키고 네.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아~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 리모델링을 싹 해줬어요.

0: 주무시고 가실게요.
1: 예. 잠도 자고 여기 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0: 손님들이 오셔갖고서 저 두부를 지금 하려고 해요. 네. 아, 잘 오셨네. 넉넉하게 두부를 했으니까요. 네. 그거 같이 좀 하시면서, 예, 그거 두부 뭐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저거 아궁이 맞나요?
0: 예, 저기서 이제 그 두부를 만들어요. 두부 만들고, 예, 막국수도 누르고.
1: 이야, 전통 방식. 네. 맷돌, 맷돌.
2: 예, 여기서 이제 야, 지금 맷돌 돌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네. 여기다 네. 뽑아가지고, 이거 또 여기다 물 끓여가지고, 여기다 걸러야 돼. 끓여가지고.
1: 야. 맷돌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2: 예.
1: 와, 이 물 같이 넣어야 돼요?
0: 예, 물하고 같이 넣어야 돼요. 예, 조금씩. 예, 물하고.
1: 와, 이 묵직하네요.
0: 예, 무거워요.
2: 아니죠 오른쪽으로
1: 네. 반대방향 시계 반대방향 네. 진짜 어이가
0: 올로 와요 네.
2: 그렇지
1: 갈린다 네. 네. 오케이 이 쿵짝이 달라져야
2: 돼 딱 들어가
3: 자 우리의 합을 또 이거는 이제 쿵짝이야 쿵짝 네. 쿵짝 네.
1: 이렇게 오, 아, 아, 쿵짝이 안 맞았대
2: 네. 노래는 잘 부르시네
1: 한번
3: 봐. 노래는 잘 부를 테고요.
1: 한번 봐요. 한번 봐.
3: 한번 봐요. 조금만 조금만 아. 내려가고요.
1: 돌리고
3: 지금 타이밍.
0: 오케이. 아.
1: 어우 밑에 막 거의 막 까르보나라가 그냥
3: 야 크림.

0: 이제 끓여야 돼.
1: 와, 오.
2: 바로 넣으세요. 투하가 되는구나.
0: 이게 힘들어요.
1: 맞아요, 힘들어요. 정전구 예. 많이 들어가고. 예. 이 집에서 해먹는 애는 이 집두부가 진짜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0: 이렇게
1: 예. 넣었잖아요.
0: 네.
1: 아, 얼마나 정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0: 한 40분 정도 끓여야 돼요.
1: 40분을요?
0: 예. 이렇게 줘야 이게 밑에가 안 눌어요.
2: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리고 끓으면 이게 끓으면 예. 넘으니까요.
2: 40분 내내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와, 이게 끓어 넘어요 또.
2: 그러니까 제가 20분, 설사 20분.
1: 아,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대로 20분씩 할게요.
0: 예.
1: 어머니 뒤로 안 돌아보시죠.
2: 네, 하고 바로 가셨어요. 잘
1: 적으세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안 되니까. 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
2: 어, 이게 깊지 않고.
3: 바닥을.
2: 네, 바닥을. 바닥을. 약간 스프가 내 스프.
1: 네. 어, 근데 지금 냄새, 콧물 냄새 막. 어, 고소하다.
4: 그 이거 막국수도 눌러야 되니까요. 좀 네. 도와주실래요?
2: 아, 예. 네. 이거 제가 돌릴 테니까 네. 한번 네. 눌러보세요. 좀. 네.
4: 여기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 넣고서
4: 이게 예, 어디 네, 단계가 있거든요. 예. 2단 이 정도 넣어 갖고서 이게 눌러야 돼요.
3: 올려야 되잖아요.
1: 예. 그게 순수 100% 메밀이에요?
0: 네.
1: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안
0: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예. 아주 순 메밀이지.
1: 오.
4: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서
1: 여기서 누르셔야 돼요. 자.
4: 야, 같이 누르셔야 돼요.
2: 여기 나온다, 나온다,
4: 같이.
2: 나온다,
4: 나온다. 하나, 둘, 셋.
0: 여기 눌러야 돼, 거기를.
2: 어, 나온다, 예. 나온다. 야. 라면 같이 나오는데요?
3: 네. 아니야, 빨리빨리.
4: 꽉 누르셔야 돼.
0: 빨리 눌러야 되는데, 천천히 누르니까.
4: 네, 됐습니다.
3: 빨리.
4: 그리고 또 밑으로. 하나, 둘, 셋.
2: 아, 근데 이게
4: 힘들어. 예. 힘들어요. 예, 이게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 이게 뭐 이게 혼자 하기 있는 거
4: 아유 안 되죠.
3: 네.
4: 이거 키우세요. 여기다 끼워가지고.
1: 자, 네. 하나, 둘,
4: 셋.
2: 오. 오. 오. 오. 오. 이야, 야. 야.

0: 아, 맛있겠다.
1: 네, 오케이. 아.
2: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
3: 여기다
2: 넣어요. 아, 넣어요.
0: 아, 이거 맛있다.
4: 너무 좋아.
0: 아, 맛있어.
2: 와. 맛있어. 이제 눌러요.
0: 야, 이거.
2: 얼른 와서 눌릅시다. 자, 빨리.
5: 우리 투입.
2: 예. 예.
0: 우와.
2: 맛있어.
0: 어, 맛있어.
5: 어머님.
0: 아, 죄송해요.
5: 어머님, 죄송해요.
6: 아, 괜찮습니다.
0: 야, 저 지금 국물 나오잖아, 국물.
4: 네.
0: 와, 국물.
6: 네. 이게 이제 두부 되는 거예요, 이게.
0: 저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6: 네.
0: 빛이잖아요, 빛. 네.
6: 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0: 이 정도?
6: 됐어요. 너무 이게 간수를 많이 비리면 딱딱해, 우리가.
0: 이때가 딱. 네. 오, 이제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야, 밑에 지금 순두부.
4: 우와.
0: 자, 뭐 한번 가끔 나온 뜨끈뜨끈한 이 순두부. 네? 우리 어머니표 순두부를
4: 먼저.
2: 아유, 힘들어 못해.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자, 내 힘들어 잘 있겠지.
4: 와, 표정에도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
0: 와. 드시고
4: 화를 떠시네요.
0: 와. 와. 전율이 그냥.
2: 고정하는 거. 처음 한 거에 조금
4: 냉겨, 딴 데가 많이 냉겨가지고. 와,
0: 어떻게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4: 아무것도 아니고.
0: 네. 아름다운 거 딱, 이 간수에 딱 해가지고.
4: 딱 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0: 네, 간도. 와.
4: 오,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희 거의 말을 잃고 계속 먹고 있어요.
0: 와,
4: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와드릴 타이밍이 없어.
0: 아, 답이었습니다. 와.
2: 소금 맛있어요.
0: 와, 다 먹었어요. 와.

0: 이게 진짜 자유로워진다. 아, 아까 딱. 여보세요. 응? 응?
1: 맛있어.
2: 그, 시판님 그거는, 네. 살짝 떨린 맛 있잖아요. 뒷맛이 약간 있는 분인데, 요거는, 이거 놓자마자 씹는 게 고소해요. 꿀타.
1: 김치에서 먹으면 맛있죠.
2: 정말 막걸리, 막걸리.
1: 막걸리가 없어.
3: 막걸리 사올 걸 잘못했네.

0: 아유 정말 이제는 어딜 가나 참 시원하죠.
1: 오늘 약간 그래도 살짝 좀 온도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0: 네.
1: 좀 더 인제를 더 상쾌하게 좀 즐길 수 있는.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로 옆으로
1: 네.
0: 쭉 강의를 했는데
1: 네.
0: 여기 이제 넷강이라고 이제 점집분들은 부르시나 봐요.
1: 넷강이요?
0: 예. 그래서 여기가 소양강 상류라고 합니다.
1: 아 여기가요?
0: 네.
1: 그
2: 대청은 소양강에
0: 그 소양강
3: 네, 맞습니다.
0: 저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살고 계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특별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대요.
1: 이곳에 농촌 체험이 있다고요?
0: 바로 옆에 이제 농촌하고 밭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1: 이 산딸기 또 있네.
0: 아 빨갛게.
1: 야, 오 이거 잘 익었다. 오 여기 진짜 많다.
0: 우와 여기 주렁주렁 열렸다.
1: 우와 이거 하나 더.
0: 네.
1: 야.
0: 이거
1: 잘합니다.
0: 좋아하시면은 네. 오늘 처음 체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어? 뭐 산딸기
3: 체험? 약간 이 산딸기랑 약간 먼 친척 정도?
1: 그럼 뭐 복분자?
0: 일단 가보시면 알고요.
1: 가보시죠. 아 여기 연 되게 많다 여기.
3: 아 연잎들 지금 네. 쭉 있네요.
1: 어? 저 그 저 블루베리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아까 네. 우리 산딸기 스트로베리,
1: 네.
0: 블루베리.
1: 아, 마운틴 스트로베리.
0: 예.
1: 이거 블루베리.
0: 블루베리.
1: 야.
3: 어 여기 이러신데요?
1: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4: 아, 어머 안녕하세요.
1: 네네네.
3: 예.
4: 어디서 뵌 듯 한 분 들으실 때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1: 네, 저 예. 누군지 아세요?
4: 신성 씨 아니에요?
1: 어머
4: 하늘에서 내려온.
1: 네.
4: 반갑습니다.
3: 예, 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여인 작가고요.
4: 아 그러세요?
3: 제가 듣기로 여기 막 그 축제가 열릴 정도로 블루베리가 유명하다고.
4: 아 맞습니다.
3: 예.
4: 저희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한 네. 3만 평 이상 블루베리를 농사를 하고 있는데.
3: 와, 3만 평.
4: 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1: 네.
4: 농약을 안 치는 농사를 짓자.
1: 아, 친환경으로?
4: 어, 농부한테도 아, 좋고
1: 네.
4: 도시인들이 왔을 때도 좀 네네. 무해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네네. 블루베리를 했어요. 한번
1: 살짝 먹어봐도 될까요?
4: 예, 맛좀보세요. 예.
3: 지금 익은
1: 이 이런 거 이런 거요?
4: 진한 보라색.
1: 예.
4: 얘도 우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1: 와, 진짜 달다. 달다.
4: 한번 따보시겠어요? 통 좀 드릴까? 네.
3: 어, 저 도와드리려고 네, 너무 재밌는 체험이 될 것 같아요.
4: 예, 예, 여기 나 지금 두 통 따려고 했는데 한 통 좀 도와주는 시험 치고 따시고
1: 예, 네.
4: 농부 아저씨가 돼가지고
1: 아,
4: 예, 예. 수학의 체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4: 예, 예. 모자를 쓰시고
3: 보를 잘 하시기 네,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네, 거예요 지금까지 네,
1: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어주면 좋아요.
0: 농군 패션 완성.

0: 어우 너무 좋다 여기.
1: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색이 어우러진 것도 너무 예쁘네요.
2: 그렇죠. 연두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핑크색.
3: 약간 진보라. 자줏빛, 네, 네. 진보라 그다음에 뭐
2: 이렇게. 그렇게 돼요.
0: 이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그 씹을 때 톡톡 터질 때 달달한 게 나오잖아요. 네.
3: 즙이 쫙 빠지면서.
2: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우리 몸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군요.
0: 이렇게 다 땄습니다.
2: 아, 너무 잘 땄어요. 야.
0: 야무지게 땄습니다.
2: 네, 야무지게 신성 씨는 수석수석하게 네. 따셨고 아주 땀 편하게 딱 잘 따셨어요. 예. 요거 가지고 이제 네. 들어가서 블루베리로 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1: 빙수요?
3: 빙수요.
2: 지금 땀들이 막 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땀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 빨리 들어가세요.
2: 알로로 들어가죠.
1: 아, 빙수, 빙수. 네. 저 빙수 정말 좋아합니다.
0: 저도 네. 좋아해요. 빙수.
2: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빙수 만들려고 재료 가져왔습니다.
0: 잠깐만요.
1: 얼음이에요? 네.
0: 얼음이... 보통 얼음이 아닌데요? 색깔이?
2: 그렇죠. 저희가 생과를 네. 갈아서 얼음을 만든 거예요.
3: 아, 오늘은
2: 이걸 가지고

0: 여기서 놓고 팡팡팡팡 빠실 건데 네네.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와 예쁘다. 그냥 약간 그 자수정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여기서 이렇게 담아주고
0: 이제 여섯 가지 고명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거는 블루베리 콩포트예요.
2: 어? 아, 잼?
0: 네. 아. 잼 되기 전 과정이죠. 그리고 요 우유, 연유 이렇게까지 여섯 개 넣고 네. 마지막에 생 블루베리를 고명으로 네. 더 이쁘게 올렸어요.
1: 알겠습니다.
3: 그래놀라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뭐.
0: 그렇죠.
3: 왜 이거는 네, 완전 중수가 아니라?
0: 식사 네. 대용처럼. 우유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우유는 딱 두 개씩 넣으면 좋겠고 예. 나중에 더 생각이 나시는 분들 주는데 네. 달콤달콤합니다, 저거.
1: 먹어볼까요? 달콤달콤한데 거기에 이 그래놀라랑 생 이 예, 블루베리 이 또 씹는 재미도 있네요. 네.
3: 또 강원도 그리고 인제에서 이렇게 막 블루베리로 빙수를 해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더 특이하고 맛있네요.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런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formerly called Duksum until recently, Seongsu-dong is a popular area in Korea. Remnants of its industrial past during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re still visible today. In the 1960s, Seongsu-dong was dotted with factories in the light industry sector, making it a major industrial area in Seoul. But the slow decline in manufacturing caused factories to close one by one. Then young artists began moving into old factory buildings in the area, which rejuvenated Seongsu-dong, creating a youthful vibe. Hip cafes and art galleries also sprang up.
1: 공장들이 이제 G3 센터 이런 데로 가면서 많이 비어져 있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저런 공간에 어떤 예술과 어떤 문화를 좀 접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비워놓고 몇 년씩 그 썩히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석으로 보였어요.
0: In the trendy Seongsu-dong, there is one particular cafe and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housed in a former auto repair shop, which also used to be a dyeing factory, that stands out. For 50 years after it was built in the 1970s, the factory building has witnessed an ever-changing city landscape while retaining its industrial legacy. Its recent makeover has transformed it into a charming cafe that entices visitors.
1: 여기가 염색 공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업사 외에 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거의 이제 폐허 수준이었죠. 폐허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계속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이 성수동에 많이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이러면 그 정말 빡빡한 건물들만 이렇게 차 있다 보면 소통이 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또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또 사람들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이는 거고 여기에 또 어떤 그 공연이나 또 전시 이런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또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와서 약간 힐링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0: With a high ceiling and the original metal roof still intact, the hip cafe draws a youthful crowd who revel in its rustic charm. In a place that once represented urban decay, it now overflows with people with a lively vibe. People can enjoy a cup of coffee while socializing with friends in a novel space.
1: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인간의 본능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따스한 감정들을 좀 섞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공장이란 단어가 점점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공장이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장이란 단어를 굉장히 따스한 언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0: There is one place here that visitors should not miss. In the cafe's courtyard, there was a tiny treetop house on top of a zelkova tree. It looks like it came out of a fairy tale. The treehouse can be reached from the second floor, where it is connected by a wooden staircase. You can also see the entire cafe layout from this perch. It's a popular spot because treehouses appeal to the child in all of us.
1: 어렸을 때는 다 작은 꿈을 꿔요. 아, 나도 나중에 트리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서 어떤 그림 같은 동화 같은 꿈을 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 트리하우스를 작품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출근하시는 한 40, 50대 노동자분도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트리하우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가요. 그 순간은 자기 어렸을 때 그 동화적 꿈으로 회귀하는 거죠.
0: The treehouse brings a flood of emotions to visitors, many of whom wander in just to see it. It's especially a big draw among foreign tourists. This unique mix of old and new has created a distinctive culture and left people with lasting memories.
1: Summer, 여기는 사람이 없는 도시였었어요. 왜냐면 전부 공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처음에 작업하면서 문을 열고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가는 걸 쳐봤어요. 한번 한 시간에 한 두 분 지나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니까 과거와 미래를 좀 이렇게 같이 섞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The cafe gives off a retro vibe and uses artworks to make a space that might otherwise feel cold and sterile feel warm and cozy. By leveraging the local character of the neighborhood, the cafe creates a fresh atmosphere. On the second floor, you will find art made by young artists on display. They brim with an experimental and youthful spirit. It's a great way to appreciate art while having a cup of coffee.
2: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면 뭐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고 뭐 주변을 돌아보기도 힘든데 뭐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여유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오랫동안 네,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생기는 공간입니다.
0: As a space where people can relax and relieve stress in the city, the cafe offers an emotional boost to people. Wood material is used throughout the cafe's interior to create a cozy atmosphere with earthy tones. The dominant colors of Seongsu-dong's old factory district were the inspiration for these design touches.
1: 여기가 워낙 공단 지역이니까 팔레트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팔레트를 가지고 뭐 이제 그 메뉴판을 만든다든가 또는 저희 지붕 위에 있었던 50년 된 나무를 가지고 저희 현관문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우리 그 시간 속에 따스함이 있는 거거든요. 모던과 어떤 그 과거의 시간적 여행 그것이 섞여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하게 느껴요.
0: In the spacious cafe, each space has a unique character that imparts different stories. The place overflows with energy, letting customers leisurely reflect on their lives amid a garden of trees and bushes. Not only is the cafe a space with beautiful aesthetics, but it also connects people through its community-like spirit.
1: 성수동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이 도시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제 디자인의 어떤 그 영역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막 콘크리트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따스함이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어떤 콘텐츠의 스토리가 없다면 그 공간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소통이고 소통과 어떤 뭐랄까 교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 사람이겠죠.
0: If you walk along the Han River, you'll be able to see Korea's first waterworks water reservoir. It's a museum that traces Seoul's 110-year history of waterworks. This place used to be the royal hunting grounds when it was forest land. That is why this royal flagstaff is placed here. The Waterworks Museum is housed in the former Purification Plant No. 1 at Dukdo Water Reservoir, which was designated as a tangible cultural asset by the city of Seoul. The main building of the museum used to be a water intake pump chamber.
3: 수도 박물관은 대한민국 근대상 수도 역사의 출발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 기술들은 그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으로 그 최초의 정수장을 건축을 했습니다.
0: Decades ago, the Duksum area had plenty of clean drinkable water with minimal pollution from sewage. Due to these attributes, Dukdo Water Reservoir supplied drinking water starting from 1908. The main building was built in a modern Renaissance style and has an arched entrance made from granite. The whole place was designed with a grand facade.
4: 외부 사람들이 오면 건물이 너무 멋있다 그래요. 건물 보고. 저기 서대문에 형무소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건물이. 그래가지고 멋있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참 좋다고.
0: The exhibition hall of the museum displays the early history of Korea's waterworks, and to show the original roof truss structure more prominently, the ceiling finishes and interior walls were knocked out. There is one eye-catching exhibit here that shows one chapter in Seoul's waterworks history, and it is a water peddler. Such peddlers are now a faint memory from the past. The history and industrial legacy of this site have made what was once an industrial heritage into a cultural heritage. The actual pipes, motors, and plant equipment are on display, highlighting its symbolism as a historic site.
3: 이 공간의 역사적 가치는 우선 대한민국 근대 상수도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기기들도 전기만 공급하면 바로 가동이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근대 산업시설로서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을 했다가 박물관화해서 이제 시민들이랑 이제 교육의 장,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In this historical space, an educational platform that informs people about the precious value of water, visitors can see how people came up with smart techniques that eventually culminated in supplying clean drinking water. We need to be aware of our precious heritage that was based on years of human experience.
5: Oh, 옛날 건물이라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여가 되는 방법, 물과 자갈로 여가가 된다는 거. 수돗물 만드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일반 관람객도 그 당시에 어떻게 수돗물을 생산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
0: These square manholes-like installation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Right below the hatch lies a slow sand filtration basin, which filters water like a water purifier. The basin slowly filters water, and today six of them still exist and are preserved. This eco-friendly purification system uses thick layers of sand and gravel to filter out tiny particles in unpurified water. Since the plant stopped supplying drinking water, the basin's sandy floor became exposed.
3: 완성 여가지는 이 본관 건물이랑 함께 이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72호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되고 있는데요. 국내 현존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이제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저희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뮤직비디오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내부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많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0: After you pass through the dim entrance, you will enter a cave-like chamber. The arched columns above give the place an ancient Roman-like atmosphere. The plant was operated for 82 long years and has since been decommissioned. The annex building that is adjacent to the main building used to be the intake pump chamber for the purification plant number one. Water from the Han River used to be pumped into the Dukdo water reservoir. It is now a special exhibition hall that retains its original appearance. New exhibits with diverse themes are put on display each year. In the exhibits, stories of past history are told in a fun and easy to understand way to make the place accessible to more people.

0: This old Zelkova tree grounds of the Waterworks Museum. It is another heritage and symbol of our unique culture and local identity that will last for ages.
1: 물과 환경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콘텐츠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관람객분들이 물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이거를 막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를 보고 가시는 중에 그리고 체험을 하고 가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Underneath this bridge that spans the Han River, there is an abandoned space that has undergone some big changes. A rest area for citizens with a whimsical design and cultural inputs brings a smile to the locals. The roof is made of shiny mirror panels instead of heavy corrugated steel. The illuminating effect of the panels lightens up the whole area below. It also shows how it is possible to bring harmony between people and nature.
2: 아무래도 고가 하부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간에 뭐 지역 주민회나 복지관에서 이렇게 바자회도 크게 하고 1년에 몇 번 이제 고령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 고가 하부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지로 이게 옥수동이 제일 먼저 뽑혔어요. 그래서 2017년에 여기를 짓게 됐습니다.
0: After the space was transformed into a place for reading books, people come to browse and read books or just sit around waiting for someone. In the kids section, warmth on a cold day is provided by the Ondor heated floor. It is freely accessible to everyone. As you can see, spaces that play different roles are built into the design.
3: 제일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가 바로 그 역 앞이잖아요. 지하철이나 내려서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와서 놀게 하고 놀이공간도 되고 문화공간도 되고 참 좋습니다.
0: After renovating the place for the public, many eco-friendly elements were adopted, and they influenced the quirky design. The ceiling is an elaborate structure made out of wood, and not only is it an interesting piece, but it also provides excellent soundproofing. On the gentle sloping part of the structure, plants fill up the space and brighten the place up.
2: 판 아래가 아무래도 버려진 공간이고 또 여기 다로국수 공간은 친환경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화분 몇 개보다는 생육되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밝은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로국수가 천정이 낮은 반면에 주변을 다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 By providing people with a place where art is easily accessible, a once cold and dark area has been transformed to promote the arts. Through the various art program offerings, the place lets kids enjoy and create art. From fun activities to art classes, young children can unleash their imagination and also find their voice. Even though it is a relatively cramped space, kids are able to make use of it in various ways.
4: 옥수동의 그런 마을의 풍경이나 그런 거를 이제 세대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해서 아이들만의 건물이나 건축 건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그런 수업이 아니라 마음껏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수업입니다.
0: In addition, a variety of arts programs

0: programs are available where people can attend or participate in performances, lectures, and exhibits. There is a large open space behind the station, and it is there to serve citizens. It also doubles as a playground for young kids or as a concert venue. Some people come on a regular basis to just enjoy the space by themselves.
1: 다라곡수는 뭐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나만 알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리 밑에 즐거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옷과 화보 아래에 이렇게 생겨진 공간이지만 우리가 그 이 공간을 자주 찾고 즐겨야 또 이곳이 즐거운 장소가 되잖아요. 지금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발굴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 예술가들도 많이 발굴하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의무인 것 같아요.
0: We can understand the present by learning about the past. And value is being added to the community by embracing the city's precious heritage in a city brimming with historical sites and popular attractions.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거!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한 번만.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한국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둘, 셋.
1: 라이션.
0: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0: 와우. 예.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0: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0: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0: 뭔가 떴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0: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0: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0: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0: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0: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0: 그래서.
1: 그래서.
0: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0: Yes.

0: 신상일 수도 있고 소매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같아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할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아,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 아니에요.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아,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of drama? Many. Like,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s.
4: Oh, they,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Yeah. Oh,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Instagram.
5: Yeah.
4: Oh, then you got a
5: ChatGPT.
4: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0: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4: Uh-huh.
5: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4: Oh.
5: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4: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4: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photo.
4: Oh! 많이 찍었는데요?
5: And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4: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Dokdo?
4: Dokdo. Dokdo. It was good?
5: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4: Mm-hmm.
5: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4: Yeah.
5: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 거,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막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현진일까?
8: 싱가포르.
0: 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8: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9: Oh,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4: Oh, really?
7: Yes.
4: Oh, my God. Oh,
10: congratulations. Oh,
7: thank you.
10: Oh, 1 year plus.
1: 신혼부부입니다.
4: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7: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7: Yeah.
4: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jangjangsim.
1: 정샘물.
0: 정샘물. 정샘물. 어, 정샘물. 정샘물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7: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4: What about you? You there?
11: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4: Oh.
1: When you buy,
7: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11: I look at reviews.
4: Reviews.
11: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mm-hmm.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7: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4: Are you satisfied?
7: Yeah, yes.
4: Oh, you love really? You like it?
1: Yeah. 한국말 알아듣으시는 것 같은데?
4: Oh, you, have you studied
7: Do you speak
4: Korean?
7: Korean?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4: Oh, really?
11: Wow. From watching Korean fans.
1: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4: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7: Goblin.
4: Goblin.
1: Goblin?
4: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1: KBT 얘기할 때가 텐션이 K-드라마 얘기할 때 과연 텐션이?
7: My
4: 공유
7: 선배님. 동생.
4: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7: We cried when we watched.
4: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7: Last few years. When he stepped.
4: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he cried. You know.
1: 얘 뭐야? 드라마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4: When Kim 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7: Yeah, I know.
4: Yeah, it's
1: this is KBT program.
7: Okay, sorry. Yeah.
4: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4: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4: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네.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2: 네.
4: 아, 진짜로요? 아.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네.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2: 아,
1: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2: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4: 네. 아 성분.
7: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9: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9: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4: 달팽이.
9: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4: 아들 덕.
9: 우리 아들 최고.
7: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7: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1: 오 이거 한번
7: 배송 완료.
1: 야,
4: 오 많이 사셨네.
1: 많이 사셨습니다.
7: 배송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7: 네, 이것도 요것도 산 거.
1: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7: 네. 네. 거짓말 아니죠?
1: 네, 완전. 아,
4: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7: 네, 바로 왔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1: 맞아요.
7: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맞고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4: 맞아요.
7: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4: 그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7: 아이도
1: 오네노프라는
4: 네 오네노프라는 그룹인데
1: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4: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7: 애들한테 제가 딸려주고
4: 네
1: 아 진짜요?
4: 아 그래요? 나중에 오네노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아,
4: 그럼요. 저희 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네
1: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4: 감사합니다.
1: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기릿.
4: 오케이.
1: 기릿.
4: 나왔다.
1: 간다.
4: 오, 나왔다.
1: 명수.
4: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4: 가능하실까요?
10: 이거 나가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2: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고
1: 속건조.
2: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1: 수부 주세요?
2: 수부.
1: 저도요. 예스.
2: 저 수부지.
1: 예스. 쓰리 수부지. 그 K뷰티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2: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10: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2: 저는 그 달바의
1: 달바.
2: 스킨패드.
10: 달바의 스킨패드?
2: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
10: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지금요?
10: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2: 아, 찾았다.
1: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2: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2: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그렇게 또 좋은 정보.
10: 네, 좋은 정보. 꿀팁.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10: 화이팅!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10: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사고로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0: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0: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0: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1: 그렇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모르겠죠.
10: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10: 맞아요?
1: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0: 그래서
1: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완전 물 같습니다.
10: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0: 그렇죠.
1: 좋죠.
10: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0: 그렇죠. 거의 드물죠.
1: 그렇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0: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10: 물이네. 저 물, 물이네.
1: 와,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0: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0: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0: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10: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0: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0: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2: 좋다.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0: 뭔데요?
1: 하차할래?
10: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10: 닦아내는 토너.
1: 오, 야, 맞죠? 밀당을 하네.
10: 네,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10: 네,
1: 자,
10: 이건가요?
1: 맞아요.
10: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0: 네. 네.
1: 이거 막 꼬맸어요, 이거?
10: 이거.
1: 괜찮아요?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가위로. 오.
10: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10: 네.
1: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2: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2: 아, 화장품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2: 완전 적셔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2: 오.
1: 깔끔합니다.
12: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국토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12: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2: Let's go. 솔직히 나는

0: 격자 N 부분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페트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밀착력. 하시죠.
1: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0: 그 누가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1: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0: 오.
1: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0: 그렇죠.
1: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0: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 어 시원해요. 쿨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0: 자, 그 다음 뭐예요?
1: 이제 단무지.
0: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0: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 콜라겐.
0: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패드팩.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 좋습니다.
0: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 근데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네.
0: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 아 그래?
0: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1: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아요.
1: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0: 좋아요?
1: 네 믿어주세요. 네.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0: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 아 그렇죠.
0: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 네.
0: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 네.
0: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 네.
0: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 네.
0: 일석이죠.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1: 좋아요.
0: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풍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직접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틴 크림.
0: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1: 오.
0: 그런 제품이었는데
1: 예.
0: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아...
0: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어 왜?
0: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 아 좋아요. 좋습니다.
0: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 저도요.
0: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 어 헤비.
0: 헤비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오, 그렇죠.
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0: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 네.
0: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1: 네.
0: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1: 그러네?
0: 딱 괜찮게 오 됐어.
1: 나도 그래.
0: 오.
1: 오 그치.
0: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0: 좋습니다.
1: 해야죠.
0: 마지막 네.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0: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1: 오.
0: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1: 네.
0: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1: 오.
0: 스터디 슬러이자.
1: 네.
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1: 네.
0: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자.
1: 유.
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덕계에 보면은 믹스앤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0: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0: 안 되죠?
1: 말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에요?
0: 아, 훨씬 더.
1: 촉촉해?
0: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0: 손톱까지 바르.
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곽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예쁩니다.
0: 그렇죠.
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예.
0: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1: 탯줄.
0: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1: 네,
0: 탯줄을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 분들한테는 비체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쵸.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스팅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스팅 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스팅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경매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자.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0: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1: 아, just thinking about it, it's like I can almost smell it. I can almost hear it bubbling and everything, and it just that steam, you know, that comes up. Ooh, it's like I can feel it right now. Yes.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어공주가 왕족, 이 계급 사회를 겪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저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닷속은 누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의 세계인데 바닷속의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환상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현실을 좀 잊고 판타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무대로 만들어졌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일막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육지에도 올라가고 싶고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막내딸이라는 이미지로 일막에서 보였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이 왕궁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어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발레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 물속 보호 안에서 정말 밝게 자란 아이로 이번엔 그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할 때 그 감정의 변화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마치 인어공주의 성장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두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네, 중점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오랜만에 온 만큼 최대한 제가 준비한 무대 그동안 조금 더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겪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거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런 희생? 그런 것만 겪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그래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 감정은 그냥 받아들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준 왕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듯이 하는 네, 그런 인어공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제게 자식 같은 작품이죠. 25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잘 성장한 제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의 창작 발레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여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e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출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아,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기 좋은 날씨구만.
3: 맛있다.
4: 또 해봤는데.

0: 도른자가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변현석 씨 이름 되겠습니다. 네. 자.
2: 긴가.
1: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0: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1: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1: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1: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1: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빈카! 아마 너무 예뻤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3: 또 나오셨네.
1: 제대로 보여주세요.
4: 핑카 아하 아하 아하 핑카
0: 이거죠.
3: 바쁘시지 않아요?
0: 예?
3: 최근에 결혼.
0: 아,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1: 오, 그럼 반갑습니다.
3: 아,
1: 셰프님.
3: 아, 여기서 또 뵙네요.
0: 아,
3: 여기서.
0: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1: 아, 저희 전현무 기획 시즌 4가 런칭을 해가지고.
0: 아, 네. 네.
1: 축하드려요. 새 신부예요.
3: 축하드립니다.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0: 네, 어제 친정에서 와가지고.
3: 아, 진짜요?
0: 네.
1: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0: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1: 저으로 네.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0: 맞아요.
3: 와, 대박이다.
1: 네. 남편이 좀 서운해.
0: 아니,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1: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리니까.
3: 하와이가 은근히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1: 많이 없어요?
3: 네.
1: 일단 공복이죠?
0: 공복이에요.
1: 뭐 아, 땡기는 거 있어요? 대전하면 뭐 떠오르는 음식?
0: 아, 면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1: 그렇죠, 밀가루 네. 천국이죠.
0: 면요리 좀 먹고 싶고, 아하.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네. 한국 음식이라면 뭐든지 지금 맛있어.
3: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0: 아, 이거
3: 딱인데.
0: 냄새가 비 오는 날 북어국 짱인데.
1: 갑시다.
0: 가시죠.
3: 아, 근데 힌트가 너무하다, 진짜, 이제는.
1: 아니, 핑크함은 얘가 제일 유명해요, 요즘에.
0: 네, 요즘.
3: 아, 그렇긴 한데.
1: 아, 뭐 팽현수 내면 그거 언제까지 힌트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0: 어떤 거요?
1: 어떻게 만나셨는지?
0: 아, 만난 거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다가.
1: 소개팅 했어?
0: 예전에.
1: 어어.
0: 한 4년 전? 막 이렇게.
1: 오.
0: 한참 전에 소개팅 했어.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때.
1: 본인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0: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1: 근데 튕긴 거야?
0: 네. 그러니까 너무.
1: 센 척이구나, 센 척.
0: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고 직업이
1: 바빠잖아.
0: 네.
3: 두 분 다 바쁘니까.
0: 홍콩 갔다가 이제 잘 됐어요. 홍콩에서.
1: 왜 홍콩에서 잘 돼?
0: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1: 남편이?
0: 네, 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연락 왔는데.
1: 마음이 있었네 남편이. 이 잽을 날렸네.
0: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 됐죠.
3: 이사로 봤는데 하석진 형 닮았어.
0: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1: 와, 완전 분다네.
0: 잘 맞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뭐 스마트하면서.
1: 뭐가 그렇게 좋았죠?
3: 핑카?
0: 아, 핑카도 너무 좋고.
1: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
0: 귀여워해주고. 네.

0: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1: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0: 하나 보고 있고.
2: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당에.
0: 아.
2: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갈라 그래.
0: 다들 바쁘시니까 네. 응. 축가는 이제 최현숙 셰프님이랑
2: 에?
0: 아이비님이

0: 약간 회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2: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요.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네.
0: 아 그럴 수 있지.
3: 신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4: 평생 함께하고. 신부도 불가 없었는데 여자도 없이 준비니까.
3: 만약에 남편이
0: 네.
3: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가서 스냅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0: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고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3: 사랑하죠?
0: 그럼요.
1: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3: 지금 너 보고 싶어?
0: 네. 그럼요.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0: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아...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 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송 모 국수라고 모 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오,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2: 달걀말이?
1: 달걀말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 그런 걔는 안 먹어봤는데.
2: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0: 냉국수요?
2: 아, 콩국수?
1: 콩국수?
2: 여름이니까?
1: 콩국수.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여름이면.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2: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0: 아,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네?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너무 쉬울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세웠잖아.
1: 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1: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다 동생이구나.
0: 80년생. 난 인간 노포.
2: 살아있는 와서.
1: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러 가요.
0: 우리 세 살 동생이니까. 에파! 소개하러 가시죠.
2: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찐이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아. 우와. 맞다매.
1: 이야.
0: 콩이야.
2: 이거 며칠 안에 다 쓰려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2: 백태.
0: 어, 한 100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콩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3: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저는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2: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1: 그럼
2: 1월은 왜 영업 안 하지?
1: 두 달간 휴가 가시나?
0: 워라벨?
1: 이게 다 적혀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이렇게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해준다고.
0: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먹으러 오는 거야.
2: 콩국수 이게 되나?
1: 그러니까.
0: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4: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가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4: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셀럽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4: 유현진 선수. 오. 유현진 선수. 오.
5: 콩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4: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1: 유현진 맛집.
4: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 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스스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얼갈이 배추라고요.
2: 아, 이렇게 나온다. 예, 예.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 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2: 홍닭국수랑요?
1: 네.
2: 김치가 짠지 같이 되게
3: 굉장히 짜지.
2: 짜름해가지고
3: 짭조름해.
2: 되게 짭조름해서 콩국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3: 잘 어울리지.
2: 조금씩 얹어 먹어.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거. 아,
0: 입맛이 잘 안 맞아요.
2: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본 거예요?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2: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엇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 한식.
2: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2: 지금이야 뭐. 다 좋을 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2: 저는 그냥 그래요.
0: 그냥?
3: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3: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3: 그게 엄마가 해줘서.
0: 네, 엄마가 해주는 건 거의 그랬어요.
3: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로 다 먹으라 그러잖아.
0: 그렇죠.
3: 배가 터져.
2: 아, 예. 감사합니다.
3: 우와. 약간 걸쭉한데?
0: 껄쭉한데?
1: 저희는 콩만 달아서.
3: 아, 근데 곱게 갈렸다?
2: 우와. 되게 심플하다, 정말.

0: 토핑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 원래 오이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1: 깨만풀였어.
2: 근데 약간 그런 제가 먹던 콩국수 맛이 아니, 향이 아니야. 약간 미숫가루 향이 나네.
0: 진짜 미숫가루 향이
2: 미숫가루 향이 난다.
0: 달콤한 냄새 나네.
1: 소금 간이 완전 돼 있어. 소금 칠 필요 없어, 그지?
2: 아 맛있네.
1: 아 육수 간이 돼 있다, 그지? 응? 그지?
0: 아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그 갈리는 게 전혀 없고 오예.
2: 괜찮네.
1: 곱게 갈렸어.
0: 맛있다.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1: 맞아.
0: 너무 좋다. 오. 맨날 와. 그 현미 형 때문에 소금 넣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
1: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0: 간 너무 좋고
1: 간이 완벽해요.
0: 간이 최고인데.
2: 오 맛있네.
1: 맛있네 진짜로.
0: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2: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국수를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터 사셨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 5시간 불 켜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공간이 완전 됐어.
1: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2: 아, 맛있네. 이러니까 겁나 새우는구나.
0: 그치,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
3: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료를 막 넣은 게 아니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에서 뿌린데 이렇게 달라지네.

0: 건물 설명 하다. 어.
1: 나한테 간을 해주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0: 오므로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2: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
0: 오므로 안 걸려요.
2: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 딱 맛있게.
2: 딱 맛있게 먹을 때
1: 물 안 쳐 먹어도 돼.
0: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그냥 손을 내다 해주지 않아요?
2: 어 맞아.
1: 맞아 맞지, 맞지.
0: 아 맞아 맞아 맞아.
2: 맞아. 당연하지.
1: 맞아.
2: 집에 이면이 어딨어.
1: 없으니까.
2: 소면 해주지. 면 식감 너무 좋고.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1: 너무 잘 밴고.
2: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1: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0: 딱기도 좋아. 콩국수의 완벽한 면.
4: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 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삶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아. 홍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요.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한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와.
2: 어때요? 왜 이 김치 주신지 알겠네.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어 잘 들어.
1: 요김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감칠맛 나잖아요. 그 집기가 편하잖아요. 배추김치하고 맛있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를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0: 뭐.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1: 아직 면 자체에서 짠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0: 중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1: 야,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0: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0: 짠 걸 좋아하는 게
1: 간 좋아하는
0: 건가? 아니, 난 순정파인데.
1: 에이.
2: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0: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살짝 찌그다는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이 이렇게 돼서 나와요.
0: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았어요? 맞아.
0: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요.
2: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0: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문이
0: 그렇게 되네요. 뭔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가 되게 훌륭한데?
1: 근데 이거 안 먹어도 맛있으니까.
0: 오, 계란말이다.
1: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0: 어.
2: 감사합니다.

0: 봐봐 이거.
1: 와 진짜 크다. 두툼하네.
0: 얇게 열어봅시다. 와. 야.
2: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1: 뭐가 기억이 나?
2: 김 들어간 계란말이.
1: 그런 게 있었어요.
2: 몰라? 처음 봤어?
1: 네.
2: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이렇게 해줬었어.
1: 진짜요?
2: 어.
0: 맞아.
2: 그치 기억나지?
0: 후시락 살 때 엄마가.
2: 그치?
1: 김 넣었었어요?
2: 김 넣었었어.
1: 와, 전 지방이라 그런가?
0: 아, 이거 엄마가 해준 맛이다. 엄마가 해준 맛이야.
2: 진짜 옛날 계란 맛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되는 이유를 알겠다.
1: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2: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0: 같이 먹으면?
2: 괜찮아.
1: 아침에 더 어울린다.
2: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0: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앞에 지금
2: 남편을 해봤는데
0: 달걀말이 절대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이야.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새고 이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
1: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0: 좀 그렇게 했었어요?
1: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0: 아, 그럼 안 돼요.
2: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0: 건졌다?
2: 여기 건졌어. 건진 집입니다. 같은 저 밑생도
0: 네.
2: 원, 투, 쓰리가 있잖아요.
0: 그죠.
2: 여기 쓰리스타.
0: 쓰리스타요? 어, 콩국수계 쓰리스타.
2: 아, 네.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요.
1: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네.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2: 뭐지?
0: 오류동의 핫식당이라고.
1: 뭐 하는데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다.
1: 핫식당집.
3: 안녕하세요.
1: 핫식당집.
3: 안녕하세요.
0: 대전 분이세요?
4: 네네.
0: 혹시 핫식당 아세요?
1: 어? 아!
2: 어? 박돌이다.
0: 그렇게 유명해요?
2: 유명해요.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가려고. 유명한 어, 감사합니다. 즉석이다.
2: 웨이밍 주셔서.
0: 그래서 한식당을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아. 즉석인 통인 거 알죠? 섭외한 거는.
1: 아, 그렇네. 어.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1: 거짓말. 아 진짜요?
0: 갑자기?
1: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네. 잘 됐네. 그러면. 여기는 완전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한 60년은 됐을걸요? 여긴 특이하게도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그 양념장도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매콤달달한 감칠맛이 죽여주는 거예요. 남은 국물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완전 든든한 한 끼 뚝딱입니다.
2: 갈까요?
0: 갑시다.
1: 아, 갈까요? 아, 성공이야. 가기 전에 팩팩을 사와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0: 잘 먹었습니다.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걸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 커요. 저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건 너무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플루티스트 최나경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바이올린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도 싫었고 음악도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엄마는 나를 두고 학생들을 레슨을 할까? 왜 엄마는 나를 두고 공연을 가실까? 이런 느낌 때문에 음악에 대한 큰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플루시라는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아, 음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플루시라는 악기가 선율 악기잖아요. 그런 멜로디에 심취되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저의 숨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플루트 같은 경우는 소리는 악기가 내지만 악기와 입술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 맞는 그 공기의 각도나 압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관악기로 예를 들자면요. 색소폰이나 오보에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이 취구를 전체를 다 막고 그 압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룻은 이 구멍을 살리면서 이 주변 근육의 압력과 정말 미세한 그런 차이로 소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플루트 하면 이미지가 그냥 예쁜 이미지, 그냥 좋은 멜로디를 이끌어가는 그런 악기,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이 테크닉도 많이 발전하고 악기 자체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현대곡들을 들어보시면 아니 플루트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어? 아 이렇게 굵은 색채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한 음이 아니라 두 음을 동시에 낼 수도 있구나. 아니면 순환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끝까지 불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에 찾아왔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커티스 음대라는 대학교의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학교에서 연주도 많았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적스럽게도 어느 날부터 악기를 조금씩 들 수 있게 되었고 또 느린 곡부터 천천히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줄리어스 베이컨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너는 테크닉과 소리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슈망의 로망스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너무 아름다웠다. 너는 더 나은 뮤지션이 될 거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 손가락 다 성하고 악기를 불 수 있다는 게 나는 내 삶 자체가 기적이니까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네, 계속 지금까지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바이올린 곡들이 더 각별해진 이유는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아프시니까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뵈었어요. 그게 딱 7일 동안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7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도쿄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연을 취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도쿄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일본에서 모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청중들도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 4일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하면서 다들 어떻게 보면 청중과 오케스트라 저까지 다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저한테 쓰여진 곡이 한 다 합치면 거의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윈터 제스민이라는 곡이 있어요. 작곡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냐면 내가 너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 윈터 제스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혼자 12살 때부터 유학길에 올랐고 너의 그 외로웠던 홀로서기 했던 스토리와 또 손이 아팠던 거를 견뎌냈던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강인하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곡도 하나의 음을 오랫동안 끌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음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저로서는 지나온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신시내티 심포니의 단원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그냥 연주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벌써 1년 사이에 몇만 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올렸고 또 다음 영상을 올렸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내 채널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 자주 물으시는 질문, 뭐 떨릴 땐 어떻게 하나요? 풀 소리는 어떻게 잘 낼 수 있나요?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걸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떤 주제든지 이 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청중들한테는 좋은 연주를 보여줘서 감사하다. 또 저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배우고 영감을 얻고 이런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제 음악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잘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순히 우리가 즐겨줄 때, 우리가 그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음악이 본질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 여러분께도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한 거를 처음으로 기억나는 건 아마 성당의 성탄절 행사에서 다섯 살 때였던 것 같은데 루돌프 사슴코를 불렀던 게 아마 첫 저의 무대였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조수미 키즈여가지고 조수미 선생님을 보면서 자란 꿈을 키운 그런 세대인데 서울대에서 다니는 동안 각종 국제 콩쿨이나 국내 콩쿨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시작하고서 1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필리페 레벡의 소프라노가 갑자기 못하게 됐는데 내일 공연인데 갈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필립 페레베게는 고음악에서 그 거장 중에 거장으로 유럽의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직전 시즌이라 잘하는 소프라노들은 이미 부킹이 다 끝난 상태여서 무대 한 번도 데뷔하지 않은 23살 저에게까지 온 거죠. 리허설장에 가서 공연 시간 전에 정말 제가 한 번씩밖에 불러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 리허설이 끝났을 때 저는 몰랐는데 필립 페레비게 선생님은 저희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친구를 어디서 찾아냈냐고 되게 gold, her voice is like gold 그러셨대요. 그때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콘서트는 하는데 오페라는 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고향 친구이자 정말 다른 고음악의 거장인 로렌 야콥스는 오페라도 많이 하거든. 너는 그 친구를 꼭 만나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몇 년 후에 그분과 모차르트 오페라를 가지고 투어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맡은 역은 좀 못된 맹랑한 한여 역이었고 내일이 공연인데 지휘자가 저한테 가련한 여주인공을 해야 되는 분이 너무 아파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 역까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오페라에는 레치타티버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준스알 피닐 모멘토 게고드로센 오히려 오페라보다 아리아보다 훨씬 말이 많은 건데 그 말을 너무 외우기가 어렵고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에스트로가 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니까 저한테 넘어온 이 챌린지를 꼭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잊혀지지 않은 정말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덴바덴 페스트슈필하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생방송으로 나가는 돈조반니 프로그램을 할 때예요. 사실 그 돈조반니의 첼리나 역 때문에 제가 유럽에서 되게 이름을 얻은 또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첫 장면에 결혼식 장면이어서 제 신랑이랑 막 나와서 놀다가 돈조반니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돈조반니가 저 여기 이렇게 큰 창이 있는데 저를 들어서 그 창가에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건데 이 돈조반니 친구가 당시 26살로 굉장히 어린 친구고 데뷔여서 저만큼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들어올려서 저를 창문으로 거의 내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서질 못하고 거의 뒤로 나간 거예요. 정말 발끝만 여기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 지금 첫 장면인데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다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정말 발레리나처럼 이 발에 발과 이 손끝에 이렇게 하고 겨우 그걸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찔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한 작업 중에 제가 외국에서 작업한 음반들이 30여 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가까이는 월드 프리미어 레코딩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녹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보도 유실된 게 많고 세계 최초의 녹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녹음이 없었던 음반이니까. 그러면 아무도 해놓은 경험치가 없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음반을 하게 되니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좀 막막하게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음악을 이 라인을 어떻게 가져갈까? 라샤 키오피앙가 이거를 라샤 키오피앙가 이렇게 넣을 긴 라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걸 아무도 노래 안 했다면 라샤가 let 나 그렇게 한 내버려 두라는 말이어서 라샤 키오피앙가 그렇게 한숨을 지으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저와 음악감독인 지휘자가 같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제가 평생 고음악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사를 노래하느냐였어요. 그 말을 잘 전달하는 데에 저희의 책무가 되게 컸었어요. 책임이 크니까 라샤 키오피앙가 그 피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라샤 키오피앙가 피앙가 할 수 있고 피앙가가 울음이거든요. 내가 울게 해주세요니까 라샤 키오피앙가 아니면 라샤 키오피앙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녹음이 되거나 그렇게 공연을 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레퍼런스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음악의 레퍼런스가 된다는 건 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보람있는 정말 보람있는 작업이었네요. 아마 제가 고음악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해본 곡을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누가 하지 않았는데 이 곡을 선에 네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 이 뮤지컬에서는 이 주인공이 파리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되는 주역 가수가 되는 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소프라노가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미국 연출자분이 제안이 왔었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무대마다 120%씩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점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한 행운이라고 큰 행운이었던

예술 가곡 페스티벌 때 한국 가곡으로만 리사이트를 하는 그런 곳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 가곡을 드디어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이 한국 가곡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그 격변의 역사랑 똑같더라고요. 한국 가곡으로만 된 앨범을 인터내셔널한 국제 레이블에서 내는 게 제 꿈이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음반을 낼 때 한두 곡 정도 넣는 거 말고 한국 가곡을 이게 한국 가곡입니다라고 하는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앨범을 정말 우리나라 한국 곡다운 곡들을 섞어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그러니까 음악을 접한 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4살 때 피아노를 치면서 뭐 당연히 뭔가 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온 거죠. 피아노를 그만두고 이제 손이 굳어버리면서 근데 또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그럼 피아노는 이미 손이 굳어버렸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작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작곡을 좀 전공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뭐 레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몰라서 친구가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 친구 따라서
1: 저도 그냥 동네 실용음악 학원을 가서 작곡을 배우기로 한 거죠.
0: 그때 재즈

하나도 안 맞다는 걸 좀 그때 깨닫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나는 재즈를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럼 뭘 하고 싶지 하다가, 사실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극장 뮤지컬, 좀 그런 클래식컬한 뮤지컬들을 되게 좋아했어서, 아 그러면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면 뮤지컬 작곡을 하는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 작곡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방황을 하면서 그냥 좀 놀다가 그냥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잡고 21살에 아창제를 우연치 않게 유튜브로 본 거예요. 유튜브로 아창제를 보고 이게 새로운 포맷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서양 오케스트라 그런 포맷만 있다가 되게 국악기가 저렇게 많은데 서양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포맷을 가지고 새로운 전혀 듣지 못했던 좀 이질적이면서 이색적인 그러면서 한국적인 그런 색채감이 드러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큼 이제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입시를 틀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입시 때는 사실 제가 국악이 국자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악기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국악이 가진 어떤 그런 어법들 있잖아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그거를 캐치하고 좀 체화시키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대부분이 국악고 전통적이고 친구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했고 또 국악 작곡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 저는 아는 게 없으니 아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느끼게 되고, 제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너의 곡은 이렇다, 너의 곡은 이런 문제가 있다, 국악적이지 않다,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자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책으로 보고 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도움이 됐던 건 그냥 많이 국악을 듣는 거였어요. 전통음악을 정말 맨날 끼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또 찾게 되고 그게 많이 들으니까 그 듣는 대로 결국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정말 좋아했는데 막 그 뮤지컬이 갖고 있는 어떤 극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듣고 그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국악기로 음악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꼭 어떤 드라마틱한 흐름들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음악의 재료들이 되는구나 느끼고 있어서, 국악을 전공하기 전에 클래식도 뭐 경험하고 실용악도 경험했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재료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상을 담는 음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동경심, 그런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 어떤 정말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이 수련의 작곡가잖아요. 어떤 그 러시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 혹은 뭐 어쩌면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표상의 작품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서사, 비극적인 서사를 담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을 너무 음악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 나 또한 이 음악으로 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건 제가 사실 어렸을 때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건 대체 그 어린 나이 때 감히 그런 걸 느꼈다고 말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이 비극에 대한 주의 이 비극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비극을 바라보는 그 주의가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많이 당하고 그 순수하게 추모받지 못하는 그 상황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추모적인 자세가 너무 멀어진 어지러운 그런 태도들과 상황들이 저한텐 이게 은근한 저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비극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추모하자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조금 감히 내가? 그러니까 좀 오만한 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쩌면 이거 진짜 좀 순수한 음악적인 태도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검은집을 쓰면서 조금 이 사건보단 제 이야기, 내가 바라본 이 사건에 대한 내 심상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방향을 틀었고요. 이 사건의 주의를 바라본 작곡가적인 심상을 담은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담았어요.

이제 저희 예종 한국음악 작곡가 전문사 발표회 때 초연했던 보컬 앙상블 작품이고요. 음악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한 음예술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드러내보자 라고 썼던 게 헤테로포늄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지극히 절대 음악적이고요. 하지만 보컬, 그런 음성들, 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텍스트는 사실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막 아오 이런 발음들로만 구성하기보단 하나의 텍스트가 있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텍스트를 주제를 택하긴 했지만 그게 그 음악에 서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발음적인 그다음에 어떤 성자들의 상상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되게 어떤 우주 전쟁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텍스트를 좀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막 스타워즈를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 헤테로포늄이라는 작품은 어떤 한 음악적인 장르 그런 걸 재료로 갖고 왔는데 그게 종묘제례악의 정대협이라는 악곡이에요. 그러니까 종묘제례악이 역대 어떤 왕들의 그런 것들을 모시고 하는 재래음악인데, 그러니까 정대협이 워낙 영웅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정대협을 갖고 올 거면 조금 비틀어서 전쟁 무공이니까 이제 우주 전쟁의 무공 약간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키워드를 좀 우주가 상상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자로도 갖고 오고 영어로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헤테로포닉이라는 게 어떤 음악의 텍스처를 지칭하는 양식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전통 음악을 한국 전통 음악을 정의할 때 아주 좋은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가 헤테로포닉이에요. 이 말을 이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가라는 장르도 반주 악기들이 같은 선율을 연주하지만 각 악기의 특성에 맞게 변주가 되는 형태. 그러면서 마치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걸 동일하게 연주하고 있는 그게 헤테로포니. 그게 정가에서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헤테로포닉께 마치 이 인성의 여성 정가 4명과 여성 경기 소리, 그리고 경기 소리도 되게 세련된 그리고 드라마틱한 소리를 가진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의 소리를 염두에 두고 쓴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리와 4명의 여성 정가가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우라늄 할때그 융, 원소에 쓰는 물질을 지칭하는 그 단어를 합성해서 헤테로포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예.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만드니까 곡을 쓰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좀 했습니다. 거무집을 쓸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루 12시간 이상을 그 곡에 투자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매진했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음악을 쓰면서. 근데 이 헤테로포늄을 쓰면서 오랜만에 작곡이 좀 즐거워졌어요. 그냥 내가 본연히 음악에 집중한다는 그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편성, 정가와 경기 소리 이런 걸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충족이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전문사 발표회 때 초연을 했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또 지휘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우선 산조라는 건 민속악의 장르예요. 조선 후기 때 발발이 됐던 마치 서양음악에서는 기악 독주, 소나타라고 인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정적이고 좀 근엄한 궁중음악과 달리 민속악은 조금 더 선율의 길이 유연하고 조금 더좀 원시적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쓸때 우선 해보고 싶었던 건어그 본래 창작 음악, 창작 국악 장르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도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게 산조대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으로 구성된 창작곡은 정말 많은데 그게 다 정학대금, 보통 정학대금이고 산조대금으로 만든 창작곡은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 작품을 빼면은 두 작품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 이 산조대금이 사실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이걸 오선보화 시키는 데에도 너무 무리가 있고 그 음의 유동성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잡고 그걸 기반으로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좀 실험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그런 색채, 음색이 깔끔하고 보편적인 그런 예쁜 화성들보단 조금 거칠고 원초적인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조대금, 그러니까 민속악 악기를 많이 그때는 사용해서 곡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국악기의 어떤 그런 선율들을 우선포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뭐 정악이든 민속악이든 사실 다 탁월하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차선책이 우선포고 사실 본래 국악은 정관보라는 악보를 사용했지만 좀 더 빠른 다양한 패시지를 운용하기 위해서 정관보를 포기하고 이제 창작국악 안에서는 이제 우선보를 쓰는 건데 산조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창작곡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주자랑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일단 곡을 그냥 대충 쓰고 연주자한테 연주자를 디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이렇게 기보하는 게 좋아 저렇게 기보하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창작 국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낀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들이 인식한 현대 음악의 현재를 좀 인식하고 왔습니다. 그런 클래식 음악들도 그들한테는 전통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독일 어르신들이 좀 많았고 젊은 분들은 다 전공생들 밖에 없어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저희 국악도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혹은 어르신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보시고 그런 분들은 창작국가 전대가 절대 안 됐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독일도 상황이 완전 거기도 뭐 그렇게 악화가 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현대음악의 현재는 이렇구나.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와중에 현대음악이라고 정의되는 그런 아카데믹한 장르 안에서 나는 국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들한테는 아 그냥 이국의 악기로 이렇게 했구나. 재밌네. 인터레스팅하다. 이 정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 건 아 그러면 이 현대음악 시장 안에서 국악기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아닌 국악기로 쓰긴 쓰되 그 와중에 이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순수 예술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 음악이 트렌디한가? 동시대적인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곡을 써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게 됐고요.

0: 활개진이라는 게 그 여덟 개의 효를 태극기 있는 거 있잖아요.
1: 네, 건군. 네,
0: 그거 네 개하고 다른 네 개가 더 있거든요.
1: 네.
0: 그거를 그냥 막 섞고.
1: 아, 또 복잡하니까요.
0: 길고 짧은 게 쫙 있으니까.
1: 네.
0: 이제 그거를 26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태극 하나 놓고, 삼태극 하나 놓고, 일곱 소용돌이 하나 놓고,
1: 네.
0: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 찾아요.
1: 아, 이제 눌렀다가?
0: 네,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모양을 바꿨어요. 예, 바꿔가지고.
2: 조금 쉽게?
0: 예, 예, 예. 좀 모양을 쉽게 바꿔가지고.
1: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막.
0: 못 나와서 울어요.
2: 아. 아니, 얼마나 복잡하게 하죠?
1: 그럴만 하세요.
2: 얼마나 복잡하게
1: 하죠? 그럴만 하겠어요.
0: 미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1: 예.
0: 정해진 길이 딱 있어서 딱 나오는 길이 있고, 그 안에 다 열려있는 데가 있고.
1: 이 정원을 좀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 좀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0: 집사람이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이제 시골에 네. 와서 사는 게.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1: 그렇죠. 도시에
2: 싫어하실 수 있죠. 네.
0: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같이 좋아하면 더 좋잖아요.
2: 야, 로맨티스트시니까요. 결국 사모님을 위해서.
0: 네, 예, 예.
1: 미로공원 만드신 것도 네. 일단 들어오고 보낸 다음에 못 나오니까
2: 네.
1: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절대 안 찾아줄 거야. 어? 나랑 결혼해주겠소?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예.
2: 나의 사랑 안에 당신을 가두겠소.
0: 작가는 이분이신데.
2: 저희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가면.
0: 제가 안내할까요? 아니면 두 분이 직접 찾아가보시죠.
1: 일단
2: 답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우리 사장님께서 네. 안에 또 팔계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네.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그 팔계진을 한번 깨보죠.
2: 네, 한번 해답을 저희가 찾아보죠.
1: 그렇죠. 누가 유비하고 누가 관우할까요?
2: 저 관우할래요.
1: 관우할래요?
2: 네.
1: 전 역부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1: 아, 멋있다. 아, 들어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다.
2: 와. 이게 어차피 또 길이 다 달라서
1: 네.
2: 우리 둘의 의견도 다를 거예요.
1: 저 이쪽으로 빠질게요.
2: 출구에서 만나요.
1: 이 팔계진. 신기한데? 뭐야?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잠깐만, 얘 막혔는데? 어디야? 저 머리 보이시는데 저기?
2: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엄청 꼬아놓으셨어요. 지금 모든 곳을 갈 때마다 갈래길이 나와요. 아, 여기도 막혔구나. 다시 일로 가야 되네요.
1: 자, 팔계진 뚫으러 갑니다. 뭐야 여기? 아, 또 막혔네. 에이.
2: 와, 되게 어렵게 놓으셨네.
1: 여기 또 막혀있지? 아, 이리로 가야 되나?
2: 여기 막혀있는데? 거긴 어떻게 갔어요?
1: 잘 오세요, 잘. 여기다. 오케이, 난 나왔어. 자, 이렇게 사장님이 만드신 팔계진을 뚫고 나왔습니다.
2: 저는 사실 하셨어요. 저는 뚫고 나왔다기보다 네. 헤매고 나왔긴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헤매고 서툴어도 그래도 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1: 네.
0: 뭐 좀 헤매셔도 괜찮아요.
1: 혹시 뭐 뭔가 보상이 없습니까?
2: 어지러워요.
1: 어지럽기도 하고.
0: 꽃 보러 가시죠, 뭐 그럼.
1: 꽃이요?
0: 예, 예. 예. 네. 꽃 보시고
1: 네.
0: 그걸로 만든 차도 마시고.
1: 꽃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네.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보시죠.
0: 네, 그러시죠. 네.
2: 비도 살짝 울고 있으니까.
1: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차 들어왔지.
2: 꽃차 들어. 아이고. 네.

0: 이 국화지, 국화죠. 아마?
1: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국화들.
0: 와, 이 몇 종이나 될까요?
1: 혹시 뭐, 여기 뭐 주인분 네. 계시나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신선선 선생님 맞으세요?
1: 안녕하세요.
2: 멋지시네요. 네.
1: 사장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뭐 사장님과의 뭐 이렇게 뭐 좀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2: 그렇죠. 우리 집에 나무가 많잖아요.
1: 네. 예.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2: 네.
1: 혹시 사모님?
2: 네.
1: 아, 그 미로정원의 그 주인공. 네. 네, 주인공.
0: 아, 그러면은 저 수목원이 네. 한 여인을 위해서 조성이 됐다는데 그 맞아요. 주인공
1: 맞으시죠?
2: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 누구인가 그럼?
2: 숨어 있는 물.
1: 이런 얘기하면 또 싸움 나시니까.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왔으니까. 네. 네. 전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캐모마일.
2: 틀리셨는데. 틀리셨는데.
1: 요즘 왜 이러지?
2: 잠깐만요.
0: 아, 이건.
1: 요것도 데이지 아니에요?
2: 그거는. 그거는 뚱딴지 꽃이야. 아,
1: 뚱딴지 꽃. 네. 정말 뚱딴지가 좋네요.
0: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맞춰봐요.
1: 이거 꽈리. 꽈리.
2: 네.
1: 아, 꽈리는 맞았어. 오케이. 꽈리 맞았어. 네.
2: 아, 여기 있네. 캐모마일은 요거야.
1: 아, 요게 캐모마일이죠.
2: 네. 꽃이 말리면 상당히 작아져요. 네.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1: 그렇죠. 네. 네. 이게 정말 두통 있을 때 딱 네. 마시면은
2: 감기에도 네. 좋다 그러고 배 아픈 아들이 독일 있을 때 병원 가면 네. 네. 배 아파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감기에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1: 여기서 가장 좀 귀한 게 있을까요? 가장 좀 아끼시구나.
2: 제일 좋아하시는 꽃차가 요 목련 네. 꽃차요.
1: 목련?
2: 네.
1: 신이와 차.
2: 네. 네.
1: 아 이게 네. 목련 꽃 네. 말려가지고
2: 이게 비염에 좋다 그래갖고
1: 네. 아니 원래 근데 이거 하얀색 아니었나요?
2: 백목이. 흰색인데 네. 이게 이제 피기 전에 거거든요. 근데 네. 흰색인데 말리면 이렇게 노랗게 돼요. 아,
1: 그렇구나. 네. 이게 또 목련 향이
0: 와 아, 여기까지 지금 나요.
2: 그죠.
1: 어, 저 네. 비염 있거든요. 네. 지금 뚫린 것 같아요.
2: 어, 제가 원래 옛말에 네. 옛날부터 그 떨어진 꽃잎도 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코에다 저기 축농증 있는 분이 코에다 네. 꽂으면 코가 확 뚫린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예.
1: 와 여기서 잃어버렸던 후각을 찾았어요.
2: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 와, 오 냄새가.
0: 그럼 저희도 좀 네. 마셔봐도 될까요? 좀 네, 추천해 주시는 네, 거를. 네. 네.
2: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네, 네 향이 좋죠.
1: 너무 좋아요.
2: 네.
0: 그리고 이렇게 섞이니까 또 은은하게 그쵸, 서로의 네. 서로가 네. 서로의 향을 이렇게
2: 네 꽃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목련꽃하고요. 네. 전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캐모마일이고 그래서 두 개를 섞어봤어요 제가 어떤가.
0: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2: 네, 네 그렇죠.
1: 안에서 이 꽃들이 서로 자기 향기 자랑하겠다 싸우고 있잖아요. 아. 이것이야말로 화투가 아니겠습니까?
2: 아 그렇네요. 예.
1: 꽃들의 싸움.
2: 네. 네. 아 그네 화투. 예.
1: 아 저도 네. 한 잔 따라드릴게요.
2: 아, 네. 예. 또 이건 아까워서 어떻게 마신대요?
1: 아유, 색깔이 너무 예쁘다.
2: 네, 예쁘죠. 네. 네. 이렇게 꽃은 저기 색을 드시는 거니까. 네. 네.
0: 아, 멋진 표현이네요. 색을. 그쵸?
1: 색을 네. 먹다.
0: 색을 마신다.
2: 어떠세요?
1: 너무 좋아요.
2: 네. 그쵸? 네. 파는 캐모마일 차하고는 좀 틀리죠.
0: 어,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네. 캐모마일 차는 저도 카페 가면 많이 네, 마시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네. 어쨌든 또 그 목련의 향이 가미되면서 네, 네. 다른 향이고 또 오늘 지금 비 와가지고 살짝 으슬할 거 있는데
1: 네. 아 좋다.
0: 네. 목이 네. 목이 네. 컨디션 이제 좋아지셨나요? 아~
2: 네. 어, 노래 한 곡 해주세요.
1: 꽃차를 먹으니까 그대

0: 네.
1: 세상에 야.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요.
0: 너무 잘 나와요. 네.
1: 오늘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네. 시원한 차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2: 시원한
1: 네, 차요? 네. 한번 드려볼게요.
2: 네. 아, 네. 네. 어, 시원한 차.
0: 우와. 우와.
1: 오라. 아, 그냥 야. 제가 한번 타봤어요.
0: 와, 아니, 색깔이.
2: 와. 이야. 와,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3: 무지개가 떴습니다.
1: 네. 무지개 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네. 조금 모자르는데.
3: 지금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1: 그쵸, 네.
3: 요거는 뭐, 대충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한번 마셔볼까요?
1: 네.
2: 이건 약간 그 포도 음료 같기도 포도. 하고. 살짝 맛봐줄까요?
1: 네, 보세요.
0: 아니, 뭐 하나.
3: 약간... 네, 하나 그거 드셔보세요. 저는 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1: 네. 그거는 특별한 맛은 없는데 펜지는 순해요, 맛이. 근데, 네.
3: 여기 뭐라고요?
1: 펜지 꽃이요.
3: 펜지예요?
2: 네. 펜지예요?
1: 네.
2: 꽃?
1: 네. 거기다가 지금 레몬이 들어가면 네. 핑크색으로 변할 거예요.
2: 어, 이게요?
3: 아, 진짜요?
2: 네. 오!
3: 어, 윗부분이다.
1: 알칼리 때는 보라색인데 어. 산이 들어가면
2: 조금씩
3: 조금씩 네.
1: 핑크. 네. 핑크색으로 변해요. 네.
2: 야, 진짜 신기하다.
3: 저는 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뭔지.
2: 혹시 정답. 정답. 도롱뇽 알.
1: 다들 깨고
3: 알린 줄 알고 계세요. 약간 익숙한 맛이긴 해요.
1: 네,
3: 예, 백헌, 백현과. 네, 네, 네,
2: 아, 개구리 알 아니었어요?
3: 개구리 아니었어요.
1: 마리들 시내에 계시니까 마셔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
2: 어, 너무 맛있어요.
1: 아, 괜찮아요?
2: 아.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1: 요거는 이제 맨드라미에다가 제가 과일을 넣었거든요.
2: 이야. 네. 맨드라미. 네.
3: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1: 네, 맨드라미.
3: 다 자연에 생긴
1: 네,
3: 거네요.
1: 맨드라미 꽃이에요.
2: 아니, 여기 안에 네. 그 백향과랑 블루베리랑
1: 네.
2: 여기 용과랑.
1: 네.
2: 별 모양은 뭐예요?
1: 별 모양 별망이. 제가 그냥 찍었어요. 그렇게.
2: 이게 용과.
3: 아, 여기.
2: 그 밑에 저기 그.
1: 저기.
2: 샤인머스켓.
3: 네, 있네요. 이게 과일이 다 합쳐가지고 막 그 단맛을 엄청 진하게 내요.
2: 와,
3: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겠어요. 색 내고 향과 다 잘 어울리는지.
2: 와, 이제 진짜 이게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게 먹는 재미도 있네요.
1: 그렇죠. 무지개색이 다 나와요.
2: 말주.
1: 네, 남색은 도라지꽃으로 하면 남색 네. 나오고요.
2: 아니 근데 이제 차도 찬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다과가. 네.

0: 요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유자 단지거든요.
1: 이게 임금님이 드시던
0: 네. 네. 아. 유자향이 나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상큼.
2: 요 안에 많이 뭘 채워주신 거네요.
0: 네.
2: 아, 이 껍데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0: 네, 껍질도 같이 드세요.
2: 아,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1: 여러 과일인데 유자향이 제일 강하긴 하니까 제가 한 번에 확 흡수하네요. 근데 그 중에 배향 또 나요.
0: 네.
1: 배도 들어요.
0: 네.
1: 이건 거의 뭐 음식이라기보다 네. 거의 예술에 가까운 정말로 뭐.
3: 문자 그
0: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가을에는.
4: 일단 먼저 좀 달달할 때 꽃을 넣고 또 이렇게.
0: 요거는 이제 국화꽃인데요. 국화꽃 네. 사탕이라 그러고서 꽃사탕이에요. 요거 드시고 나서
1: 이름도 이쁘다. 꽃사탕.
0: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드시면 요거는
4: 뭐 겉절인가요?
0: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1: 이미 빵 던지셨던 너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눈치 까먹으셨잖아요.
4: 죄송합니다.
0: 아 페퍼민트예요.
4: 페퍼민트.
0: 겉절이요.
1: 네. 겉절이는
4: 야 페퍼민트로 이거를
0: 네.
4: 와 하얀 게 뭐죠 이게?
0: 그거 휴가 파우더를 칠했 네.
4: 이거 그냥 과자처럼 네, 먹는 거예요? 네.
0: 지금 눅눅해지지 않았나 보죠.
1: 아니 지금 이 향이 확 나요. 지금 드시는 순간.
4: 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4: 우와. 그 왜 우리가 어릴 때 씹던 껌 있잖아요. 딱 그. 딱 그.
1: 이슬씨.
4: 네.
1: 민트. 아 그거네.
4: 야, 민트 약간 그거. 딱 그 껌 맛 딱.
0: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다른 걸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민트 사탕을 만들어서 부산에 이제 꽃차 전시회가 있길래 갔다가 이거 내놓고 히트치고 왔잖아요.
4: 아 역시 네. 너무 맛있어요.
0: 네.
4: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화꽃 캔디.
0: 네. 네. 그거 드시고 입안이 좀 쌉스름할 때 요 네. 국화향은 나면서 입 쌉스름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 드시면 네. 입안에서 그 쌉스름한 맛을 확 날려주면서 네.
4: 이게 국화꽃 캔디를 딱 먹었는데 들어오면서 그 국화꽃 향기 있잖아요.
1: 네.
4: 확 퍼지면서 말씀하셨던 것 좀 쌉싸름한.
0: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드시면 네 괜찮아요.
4: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히트감인데?
1: 이것도 어쨌든 먹는

0: 약간 순서가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네.
2: 입에 그 박하향이 확 퍼지면서 굉장히 지금 입안에 네. 그 에어컨 그 뭐지? 그쵸. 강풍으로 틀어놓은 느낌이 지금 막 시원하거든요.
0: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옆에 놓고 조금씩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2: 무릎 운전을 짜장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만드는 비법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나요?
1: 네, 알려드릴게요.
2: 어, 진짜요? 네.
0: 직접 만들어 보내주세요?
1: 네. 요게 페퍼민트인데 생 거고요. 요거는 슈가 파우더예요. 네. 그리고 요건 계란 흰자거든요. 네, 계란 흰자에 제가 비린내가 날까봐 후추 약간 하고 소금하고 레몬을 넣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어 놓은 거고요.
2: 아니, 근데 민트 잎이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0: 되게 풍성하네요. 네.
2: 선생님, 어디서 공수를 하셨는지.
1: 아, 밭에다 심어놔가지고.
2: 아, 이거를요?
1: 네.
0: 아, 여기 직접 그런 갖고 오신 거예요?
1: 네. 꽃을 밭에다 많이 심어놓고 있어요.
2: 아, 냄새 너무 좋아.
1: 네. 생잎, 저기, 뜨거운 물에다가 부어서 드셔도 약간 연두색 나면서 몸이 상큼해져요.
0: 예. 여기 그럼 밭에 가시면은 그냥 이 향이 진동을 하겠네요.
2: 아, 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1: 예, 드셔보세요.
2: 시작하시죠.
1: 아, 멋지세요. 아,
0: 이 모습이 멋지다고요?
1: 네.
2: 아, 너무 좋은데? 아,
1: 어떤 분은 휴지 꽂는데 예. 이거 꽃을, 예. 저 이걸로 민트 꽂으니까 훨씬
2: 와,
1: 좋죠.
2: 향기가 막, 와.
1: 그쵸.
2: 예, 한번 시작을.
1: 네. 네.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칠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털어가면서 이렇게 칠하세요.
2: 예쁘게.
1: 네.
0: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1: 네네.
2: 앞에만 바르나요?
1: 아니요. 뒤에도 전부요.
0: 꼼꼼하게 발라야겠네요.
1: 네. 네. 그래야지 가끔 제가 그냥 바르면 잎이 그냥 퍼렇게 보이는 거는 이게 그렇거든요. 이걸로다가
2: 네.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1: 이게 마르면서 가루가 많이 떨어져 나가요.
2: 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0: 건조하는
2: 루프가 얹으면 돼요, 이렇게?
1: 네, 얹으시면 돼요.
2: 근데 어쩌다가 이거를 개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1: 한 가지만 처음에 배웠는데 네. 그게 여기 팬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저한테 맞았던 거죠, 그래갖고. 예.
0: 저런 경우 많더라고요. 음식 막 개발되게 된 계기가 뭐 이게 잘못했다가 네. 뭐 이렇게 그게 맛있어서 막 쫄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면 삶다가 막 그 두껍게 불었는데 맛있어서 먹고
2: 맞아요.
0: 독일에 갔는데 막 그 스모크 맥주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만들다 태웠는데 맛봤는데 이 팔 순 없고 주변에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2: 예, 가끔 이 실패가 예. 그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이번 인재 여정의 네.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쉼 없이 달려왔는데 네. 정말 힐링하고 이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2: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서킷장에서도 네. 운전도 해봤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리버버깅도 오고 네. 한 게 진짜 많았네요. 네.
0: 그래도 하나 꼽아보자면 어디가?
2: 아,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면 네. 뽑은 거, 아, 두부 만드는 거.
0: 무슨 네. 해교에서.
2: 맞아요. 네. 그것도 오늘은 여기서 또 이렇게 꽃차도 마셔보고 뭔가 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기억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0: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를 거의 다 우리가 직접 도와드리고 같이 따드리고 이렇게 함께 체험해보고 이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2: 블루드리빙스 너무 맞아요.
0: 네.
2: 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했는데 네. 인제 끝난 건가요?
0: 이제 끝났죠.
2: 너무 재밌었어요.

쇼코의 미소는 2013년 1월에 제가 썼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소설집의 표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기에 있었던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고등학생 쇼코라는 아이가 한국인 소유라는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하숙을 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소유와 쇼코는 서로 편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20대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글을 써봤던 건 이제 소설을 써봤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의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20대 내내 좀 도전하지 못하고 피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말이 되니까, 후반이 되니까 제가 계속 피해왔던 저의 욕망이 끓어오르게 되고, 저의 두려움을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이겨버리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번역 작업은 그 영어판 쇼코의 미소 그 작업이었어요. 그 번역가 선생님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레지던스에 신청을 하셔서 저랑 같이 쌍으로 한 열흘 정도 그 어떤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이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배움이 되었던 것 같고 아직도 좀 감동적인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엄마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엄마의 약한 면은 보지 못했을까? 아줌마는 엄마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다 알아보고도 있는 그대로의 엄마에게 곁을 줬다. 아줌마가 준 마음의 한 조각을 엄마는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았을까? 그것이 엄마의 잘못도 아닌 일로 부서져버렸을 때 엄마가 느꼈던 절망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엄마는 그 이후로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었다. 그리웠을 것이다. 말로는 그때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마를 엄마 자신으로 사랑해준 응애한 아줌마를 엄마는 오래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저 가끔 말을 들어주는 친구라도 될 일이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곁을 줄 일이었다. 그녀가 내 엄마여서가 아니라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기에 이제 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생의 행복과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엄마가 우리 곁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건 생에 대한 무책임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도 아니었다는 것을.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자기 확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에 맞섰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작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성격 안에서 어떤 상충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고 예민하게 정확한 언어로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도 그것이 저의 의도대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자의 수만큼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독자가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밤이라는 작품은 제가 쓴 첫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2020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 후에 2021년에 내게 된 소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작은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를 버린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보다도 자기 수용이라는

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나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수용해주는 것,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거짓된 자기 사랑의 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나는 얘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수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도서관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나무도 많고 이래요. 주변에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 집중도 되는 편이고요. 집에서는 우선 작업을 잘 못해요. 집에서는 쉬고만 싶고 그리고 카페 같은 곳은 오랜 시간 머무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도서관을 주로 가는 편입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독자님들 마음 안에 독자님의 시간과 저의 책이 겹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이 사람 책 읽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다 읽었었는데 그런 기억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스톤즈라는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리가 한쪽이 이제 짝. What could have happened to this? 바닷속에서 요즘 흔하게 이제 폐그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폐그물에 이제 걸려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리 한쪽을 잃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A discarded net attacks marine creatures like a ghost, permanently trapping them once they get entangled. A shellfish in the discarded net is nearing death, and corals lie slashed and torn. The discarded net can lead to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forcing the creatures to leave. 다시 만난다면 너무 좋겠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 destination among the rock mountains is Yeonsei-myeok.

0: 연세미연은 기차바위 포인트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돌산으로 된 수중야의 상층부는 수심 15에서 한 20m 정도로 부채 산호와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산들 대부분이 그렇듯 물고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바다 거북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Thanks to the life that took roots here on this mountain, a healthy ecosystem is formed. Soft corals, bursting into bloom, cover every surface atop and alongside the rocks. The valleys surrounded by corals offer a magnificent sight. Predators are out to hunt fish, enjoying the abundance the day offers. To the prey, the ocean is a world of constant tension. While filming a lionfish, a sudden alarm rings out.